완전히 쉰 것도 그렇다고 오롯이 일한 것도 아닌 왔다 갔다 긴장 상태였던 한 주라 피곤한 건데요. 이 사실 계속 일하는 것보다 이게 더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은요, 딱 하나로 노선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상을 유지할 것인지, 뭐 아무래도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맞겠죠. 토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0: 같아서 조금 좀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말입니다. 그죠? 오늘 쉬시면 돼요. 5175님은요. 형님, 저는 아울렛에서 매장 운영하는데 매번 연휴를 겪고 있지만 항상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연휴 동안 찾아주신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아울렛 매장은 진짜 휴일 뭐 이럴 때 주말 훨씬 더 바쁘겠네요. 애쓰셨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죠.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KBS 쿨 FM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선영 씨. 나트랑 다녀왔는데요. 사막 투어 가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옆에 앉은 분의 핸드폰에 콩 어플이 깔려 있는 걸 보고 괜히 친근감 들어서 아는 척을 쓱 했는데 글쎄 음악 앨범을 들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계속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는데 설렙니다. 저도 음악 앨범 듣는 친구가 생겼어요. 야, 참 낯선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 에, 참 동화 같은 이런 얘기네요. 또 음악 앨범 청취자 기쁠다는 또 거기서 만나시고 나트랑에서 사막 투어를 하시다가. 예, 좋아요. 네, 저도 기쁩니다. 작두콩차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분도 지금 듣고 계시겠죠? 이은경 씨, 어제 막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사람의 얼굴이 보여서 TV를 보니까 반가운 차디 얼굴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인을 만난 것 같이 너무 반가워서 막국수 잘 먹고 왔습니다. 꼭 차디 가게 다녀온 기분이에요. 잘 먹었어요. 좋습니다. 아, 대충 어느 막국수집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수요 미식회를 하면서 워낙 많은 곳을 다니는데 그 방송 그 화면들을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리플레이를 하고 계신 그런.

존박의 굿데이,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까지 들었고요. 5010님, 저희 아빠는 야구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충청도 분이시고 누가 봐도 이글스 극성 팬이신데 늘 말씀은 난 그냥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특정 팀을 응원하거나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글스가 진 날에는 극 대노하시면서 식탁 위에 주황색 반찬 다 치워! 라고 하세요. 특정 팀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하셨습니다.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아주 많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철분제 선물로 드립니다. 라이더스 패밀리의 하이, 강희선 씨 청해 주셨고요.

0: 때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0403님, 트럭 운전하는데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형님 소리가 납니다. 촤, 촤. 에어 브레이크라 바람 빠지는 소리가 이렇게 나요. 촤, 촤.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0: 음악 앨범.
1: 영준의 꽃보다 그대가, 투빅의 요즘 바쁜가 봐 두 곡이었고요. 김선경 씨, 어제 호러 영화 보고 잤더니 예, 밤새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밤잠을 설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만 되면 저도 모르게 다시 호러 스릴러물을 뒤지고 있는 저. 도대체 심리가 뭘까요? 자디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제일 좋아하세요? 왔었습니다. 아, 저는 약간 굳이 장르를 치자면 드라마. 네, 드라마 쪽을 좋아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있는, 네, 이야기가 있는, 뭐 멜로도 좋고요. 그냥 뭐 이야기가 있는 그런 영화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호러물은 아예 안 봅니다. 무서워요. 계속 생각나요. 밤잠 설치고, 그리고 그 뭐 롤러코스터 안 타는 이유와 똑같은데 두려움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저는 떡갈비 세트 드릴게요. 1033님, 저는 오늘 출근해요. SNS 들어가 보니 다들 저마다의 휴일을 즐기고 있네요. 저도 출근 후에 저만의 휴식을 즐길 겁니다. 초코 케이크 한 조각, 커피, 책 한 권 챙겨서 출근합니다. 저 괜찮아요. 하하. 누군가는 일을 해야죠. 하하. 근데 일하시는 거 맞나요? 초코 케이크, 커피, 책 한 권. 특히 책은 이게 독서를 하시면서. 그래요.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뭐 우유 푸딩 드립니다. 존 뉴먼의 Love Me Again, 4303님 청해 주셨고요. 로비 윌리엄스의 It's Only Us, 프랜츠 퍼디난드의 Take Me Out 세 곡입니다.

0: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1: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0: 예산도 맞춰서?
1: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0: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보내주시면서 아 진짜 사랑이네요. 진짜 블랙박스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7406님 귀여운 텃밭에 물 주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조금씩 자라는 걸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제법 상추 같죠? 이제 곧 있으면 먹을 수 있겠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셔서 텃밭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야, 이제 막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은 상추보다는 그 클로바 같이 보이긴 하는데 예. 애기 상추는 맞네요. 애기 상추는 맞네. 귀엽다. 근데 얘네들 금방 자라요. 예, 금방 자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왕 주꾸미 볶음 선물로 드립니다. 펀의 We Are Young 9809님 청해 주셨고요.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로 이어집니다. 8022님 6482님이 청해 주셨어요.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하지의 Waltz for Moon, 선우정아의 상상 두 곡이었어요. 4703님, 에어컨 설치 기사인데 요즘 에어컨 무상 점검 기간에다가 AS 문의에다가 신규 설치까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주말에도 출근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퇴근합니다. 오늘이 아내의 38번째 생일인데 함께 못해주는 게 미안해서요. 듣고 있을 아내에게 방송으로나마 꼭 전해주고 싶어요. 유재희 생일 축하해, 사랑해 하셨습니다. 네, 유재희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근데 뭐 일이 많아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뭐 돈 많이 버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하시는 만큼 건강하시고요. 유재희 씨 생신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장품 선물 세트 드릴게요. 아이유의 네모의 꿈, 3046님이 청해 주셨어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 이연의 음악 앨범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Earth, Wind & Fire의 Let's Groove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멋진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대체로 정체가 1시간 사이 심해졌고요. 정오 무렵까지 나들이 차량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구리 나들목 지나는데 30분 정도 걸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 나들목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 이어졌습니다. 또 성수대교에서 잠실대교 사이는 작업 여파로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은 초월터널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남한강대교에서 대신터널 사이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은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2km 구간

0: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2: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
3: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2: 아,
3: 네.
2: 뭐. 그림체 말씀하시는. 이런 말 괜찮아.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
0: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4: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5: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4: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6: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2048님이 주셨는데요. 근육이 적금이라는데 전 너무 가난하네요. 그냥 마음의 부자 하면 안 될까요? 근육이 없는데 마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매일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허벅지가 단단한데 난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단단하고 꼿꼿한데 나만 이렇게 꾸부정할까? 이러면서 포모에 시달리지 말고요. 운동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워너원의 노래입니다. 부메랑.

0: 자,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운동하면서 뛰면서 계단 오르면서 딱 듣기 좋은 시간이죠.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쭉쭉 소개하고 푸짐한 선물 챙겨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주말에 퀴즈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고 선물 5종 세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구사님이 주셨습니다. 어제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가족들이랑 포항 놀러 가요. 야무지게 먹방 찍고 올 거예요. 가는 길엔 당근 라디오쇼 드레지요. 예, 도착할 때까지 3시간 해주세요. 이게 뭐 방송국 저 방송이 뭐 장난입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하고 그건 안 되고요. 제 뒤에도 제 앞에도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DJ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904님 주셨습니다. 3년 전에 라디오쇼에서 화장품 세트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성용이라 회사 직원들, 여직원들에게 드렸거든요. 고맙다고 밥 사주셨는데 그 뒤로 친해져서 사귀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헤어졌지만요. 제가 라디오쇼랑 이렇게나 추억이 많답니다. 참 살다가 또 별일이 다 있네요. 여자용 화장품이 보통 뭐 부모님 드리거나 엄마 드리거나 이렇게 뭐 동생 주는데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교제가 또 이루어졌군요. 근데 헤어졌다니까. 아무튼 아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통해서 작은 추억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 이준범님이 주셨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외할머님 뵈러 갔는데 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진짜 준범이 맞아? 몇 번을 되물어 보시는데 살 진짜 좀 빼야 되겠어요. 다짐했어요. 아니 뭐 어지간히 살쪄서 어떻게 몰라봅니까 할머니가. 예, 자기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좀 예전에 좀 그 멋진 모습도 만들어 봐야죠. 김민지님이 주셨습니다. 취준생입니다. 이력서 넣었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 곳이 연락이 전혀 없어요. 예, 서른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안 됐다는 게 참 말이 됩니까? 세상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아, 진짜 뭐 요즘 저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가 예, 뭐 이렇게 저 어디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다들 좀 여유 있고 한결 좀 마음 편한 그런 좀 경기가 좀 잘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박희정님이 주셨습니다. 둘째 출산한 지 7년 만에 셋째가 생겼어요. 저희는 좋은데 양가 부모님께서 놀라실까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사실 그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 왜 그거를 이렇게 숨깁니까? 예, 저는 둘째까지 잘 나오시고 7년 만에 셋째는 너무 복댕인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알리시고요. 예쁘게 잘 키우시면 되죠. 저는 한번 좀 부럽네요, 진짜로. 예,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스비의 노래입니다. 너와의 모든 지금.

자, 김명준님이 주셨습니다. 아들이 10번부터 정답을 한 가지씩 밀려서 수학 36점 맞았대요. 평소 점수보다 더 잘 나온 게 소름이에요. 아니, 밀렸었는데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16점 맞았다는 얘기네. 아이고야, 어떡하냐 진짜. 수학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수능 볼 때 진짜, 아유. 원래 못하더라도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예, 좀 그런 선생님들 좀 만나서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고주연님이 주셨습니다. 애들은 왜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의 행방을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엄마도 모릅니다. 모른다구요. 그럼 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그거를.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그죠? 예, 엄마가. 아, 또 맞벌이라고 바쁘시면 그런 걸 물어보면 좀 엄마도 힘들긴 할 텐데 그래도 엄마가 좀 잘 챙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크기 전까지는, 예, 아이들이 이제 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좀 엄마가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키우기가 힘든 겁니다. 예, 공감해요. 자, 1호 3구님이 주셨습니다. 전 남친한테 새 여친 생겼다는 얘기 듣고 전남친한테 매일 밤 전남친 SNS 염탐하느라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나보다 더 이쁠까? 자꾸 신경 쓰여서 SNS 들어가서 보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죠 뭐. 예, 뭐 또 이렇게 저 아휴, 그래도 안 된 것보다는 잘 된 게 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믿어요. 예, 잘 보시고요. 잘 되는 것 같다 하면은 그냥 훌훌 털어버리세요. 자, 김다온님이 주셨습니다.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혼남 분이 오셔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시며 차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미래의 신랑감을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밀어준다고 신랑감이면은 진짜 얼마든지 할아버지가 밀어줘도 신랑감이면 그건 아니고 그분이 저 결혼하신 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 더 만난다면 그게 인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만난다면

자, 1238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저 무한도전 정주행 중인데 명수 아저씨가 진짜 재밌고 웃겨요. 라디오쇼 끝나면 또 봐야지. 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좀 다른 데서 웃겨야 되는데 예, 예전에 많이 웃긴 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자, 멜로망스의 노래네요. 선물.

자, 6709님이 주셨습니다. 4살 손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닥에 냅다 드러눕고 보는데 이 못된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이거 아주 이거 홍군형을 내야 됩니다. 이거 저 그런다고

막 이렇게 막 아이고 왜 그래 그러면서 하지 말고 막 울든지 말든지 내비둬야 돼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이거 저 정신을 바짝 들이게 해야지 이거 놔두면은 이거 괜히 이거 저 버릇 더 나쁘게 들일 수 있으니까 예, 홍군형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딱 그런 것 같아요. 사마나 구호님이 주셨습니다. 걷기 운동하려고 비싼 운동화 샀는데 발이 아파요. 헌신 되기 전에 중고마켓에 팔까요? 발이 적응할 때까지 버텨볼까요? 아 이건 비싼 운동화니까 이게 발이 편해야 이게 사람이 하루 종일 편한 건데 발이 불편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빨리 그냥 저 신지 말고 예, 뭐 약간의 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되파는 게 어떨까? 저도 제가 갖고 있던 전화기 어제 하나 팔았거든요. 예, 손해 보고.

0: 권영재님이 주셨습니다. 시골 촌놈입니다. 2년 만에 막내 딸 자취방 방문하더라 서울 가는데 걱정이에요. 전철 3번 갈아타야 하는데 잘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 저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저 찍으면은 집 앞까지 예 걸어가는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휴대폰으로 이렇게 저 집 찾아가는 방법을 먼저 좀 숙지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남미님 주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 집에서 쉬면서 점점 말라가던 아버지가 이번에 재취업 성공하셨어요. 너무 축하합니다.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활력을 좀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 맞는 말씀인 게 이게 저 노는 것보다 뭐라도 일이라도 하는 게 그 사람이 그나마 좀 활기를 찾고 인생 사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렇게 또 우연찮게 일을 찾으셨다고 하니 예 좀 계속해서 오래오래 하시면서 예 삶의 즐거움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최인재님 주셨습니다. 세탁기 돌리는데 섬유유연제 넣는다는 게 그만 락스를 넣어서 옷 색이 전부 다 바랬습니다. 아내한테 혼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네요. 저는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뭐 도망갈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 그냥 이실직고하고 예 앞으로는 이제 안 시킬 거예요. 야, 하지 마 이제 세탁기 근처에 오지도 마. 왜 와가지고 쓸데없는 옷 다 베려놓고 막 오지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아싸 됐다 아싸 이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나마 비싼 옷 안 들어가 있는 게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제의 노래네요. 아파트.
1: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그냥
1: 저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11시에 출발한다고 하면 돼요. 집에 엄마 지금 출발해 출발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11시 6시부터 하면 11시면 괜찮은데 저도 11시까지 넘게 잘 안 먹어요. 예, 여러분 아무튼 뭐 또 재미삼아 또 30대 또 직장 있는 거 많은 얘기를 나누면 그럴 수 있는데 일찍 하시고 일찍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자 검정치마 예, 노래죠. 안티프리즈.

입니다. 중학생 때 여의도 M사 방송국 놀러 갔다가 쥐팍 본 적 있어요. 벌써 19년 전이에요. 아, 옛날이요. 아, 19년 됐어요. 19년 전에는 제가 무도할 때가 아닌데. 19년 전에 제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37살 때 제가 잘 안 풀릴 때였어요. 예, 그때가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0: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서강대교에서 난지나들목 사이 정체고요. 반대 구리 방향은 난지나들목에서 교통량이 많습니다. 더 가서는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양화대교부터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립니다. 이후 충청권 망향휴게소에서 사고가 있는 천안호두휴게소 쪽으로는 20km 구간 넘게 정체입니다. 2, 3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니까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더 가서는 옥산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까지 밀리고 주감휴게소 부근 또 대전터널 일대 다시 막힙니다. 남부권은 도동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KBS 그래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인터넷 라디오 콩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0: 강장 오늘 첫 곡은요. 박정현 생활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이 2026년 5월 9일 토요일이고요. 일요일까지 텐디 목소리가 나오고 월요일부터 이제 폴킴 씨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 우리 취자들 어떡해. 근데 텐디가 지금 매일매일 말하고 있잖아요. 디스크 자키 라 함은, DJ라 함은 라디오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와야지 이게 빛이 나는 자리인데 폴킴 씨는 정말 라디오를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러니 우리 취자들 잘 이끌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텐디도 가끔 시간 될 때 들을 거고요. 그리고 뭐 또 누군가가 쿨 FM 쪽에서 초대석 같은 것이 들어오면 텐디 슉 하고 가봐야죠. 인사 한번 드려봐야죠. 그래서 엔지니어 감독님들 잘하고 계신지, 우리 여기 저기 앞에 은행이랑 우체국 잘 계신지, 우리 앞에 출입할 때 문 열어주시는 분들 잘 계신지 텐디가 한번 또 체크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끔 놀러 올 테니까요. 우리 시자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토요일의 가요광장은 뮤직데이입니다. 오늘 이 코너도 3년간 열심히 달렸는데 이 코너도 이제는 This is Bye-bye. 바이바이 하는 코너인데요. 바로 펑키 세러데이. 1시에 What's in my playlist 가수 범진 씨와 함께 할 거고요. 그 전에 저희는 펑키 세러데이로 센날은 댄스곡과 함께 스트레스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자들 광고 듣고 올게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다른 본격 도파민 댄스 타임 펑키 사라다. 너 취자들 청취자들 성은 청이요 이름은 취자 우리의 취자들 토요일마다 함께 엉덩이 들썩거리는 거 맞지만 이제 펑키 세르데이는 없나요? 그러니 지금 볼륨을 올리시고 음악의 범을 맡기면서 라스트 댄스 타임 모두 모두 텐션 끌어올려. 오늘 펑키 세르데이에서 사연 소개된 분들께 요즘 날씨에 딱 맞는 볼캡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펑키 펑키 세르데이 렛츠 고. 강청하님, 남자친구가 지금 일 때문에 포항에 가고 있어요. 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 수준. 다들 놀러 가나요? 나도 여행이 넘어가고 싶어. 스위스로우에 괜찮아 떠나 신청. 한미숙님, 타샤니의 경고요. 펑키 세러데이에는 기분이 더 좋아져. 그런데 여기에 텐디가 내 이름을 불러줘? 그럼 일주일에 행복할 것 같.

토요일에는 흔들어 제껴줘야 제맛이야. 0488님 살 빼려고요. 변산반도로 운동하러 가요. 걸으면서 듣게 피프티피프티의 푸키 틀어줘요. 근데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 은지씨만의 체중 감량 비법이 있나요? 간헐적 단식 어때요? 근데 변산반도가 전북에 있는 건데 갔다 오면 살이 쫙쫙 빠질 것 같은데요. 파이팅. 2163님 1년 만에 취뽀. 취준생 때는요 날씨가 좋아도 울적했는데 지금은 매일이 봄날이에요. 오늘은 입사 전에 부모님이랑 나들이 나왔죠. 꽉 막히는 차 안에서 보내볼게요. 노래는 예나의 캣츠 캣츠. 이야 취자들 펑키 세러데이 신청곡 너무 좋다. 피프티 피프티 푸키 예나 캣츠 캣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아빠, 엄마한테 또 혼났다?
4: 아니.
3: 그러면 김밥에서 당근 빼고 먹었어?
4: 아니.
3: 아, 찌개에 문어 온 거 못 맞췄구나? 문어였잖아, 무.
4: 아니야, 그냥 TV 보면서 그냥 웃었어.
3: 아, 왜 그랬어? 아빠가 잘못했네.
5: 찬바람 부는 저녁에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6: 찬바람 부는 아침엔 이현우의 음악 앨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대

0: 이은지의 가요광장.
1: 이은지의 가요광장 2부. 펑키 세러데이가 2부에서도 계속될 거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요즘 날씨에 딱 맞는 볼캡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취재자들이 신청곡을 많이 보내줬어요. 0403님, 오늘 에어컨 청소하다가요. 나 정말 죽을 뻔. 그냥 업체 부를 걸 그랬나봐요. 그래도 마음만은 뿌듯하답니다. 노래는 다이나믹 듀오 불꽃놀이.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무 개운하지요. 잘했어요 0403님. 전혜준님, 초륙 아들과 강화도로 놀러가는 중.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길이 꽉 막혀.

했어. 가다서다 하니 아이가 점점 멀미를 심하게 해요. 멀미를 멈추게 마법의 노래 틀어주면 안 돼요. 시크릿의 매직. 근데 이 노래가 멀미가 더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 BPM이 좀 높아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청곡이니까 텐디가 틀어드릴게요. 강화도가 막히면 지금 초지대교인가? 취재자들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다이나믹 듀오 불꽃놀이 시크릿 매직.

이은지의 가요광장 토요일은 댄스곡 듣는 날. 이상민님, 매일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해요. 은지님의 목소리가 저만의 12시 알람이었어요. 그동안 즐거운 방송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지락실에서라도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청하의 벌써 12시 올

0: 기금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도로 위는 정체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 연희에서 정릉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에서 밀리고요. 이후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구리시계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요. 잠실철교부터 많이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서 작업 중이니까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전 구간 지나는데 40분 정도 걸리고요. 같은 방향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출구 부근에 고장난 차가 생겨서 뒤로 점점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구간 40분 정도 필요하고요. 또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북단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나서

0: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왜 그래요?
1: 좀 아쉽잖아요.
0: 우리 범진 씨가 또 이렇게 놀러 와 줬는데 범진 씨 그래도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1: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범진입니다.

0: 받고 모든 것이 이 사람은 진심이다. 네. 느껴졌습니다.
1: 제가 많은 분들이 이 DJ를 3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범진 씨의 방금 이 말 한마디가 텐디의 가슴을 울리네요. 뭐 정말 진심이었다.
0: 진짜 진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네.
1: 알아줘서 고마워요.
0: 힘들면 진짜 힘들고 힘들어 보이고 네. 다음 날 쉬거나 그러면 텐션이 되게 높고

0: 지금 누나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다가
1: 뭐야?
0: 눈물이 멈췄다라는.
1: 이게 오히려 이렇게 가족 앞에서 네. 또 하기가 이게 더 오히려 쉽지가 않아요.
0: 네, 쉽지 않아요.
1: 약간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면 오늘만 보고 말 거니까 네. 뭔가 약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날 너무 잘 알거나 날 너무 확실하게 맞죠, 알고 맞죠. 있는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하기가 좀 그래.
0: 그땐 또 신인이기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누나들 결혼할 때는 누나들 그 웨딩드레스를 보면서 힘들지?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놀리면서.
1: 저기 어제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지?
0: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1: 이거 드레스 입느라 치킨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지?
0: 네네.
1: 이런
0: 그런,
1: 마음으로.
0: 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1: 축하의 꿀팁이네요.
0: 네.
1: 오늘 주제 이별송 플레이리스트 범진 씨가 갖고 왔대요. 범진의 첫 번째 추천곡은요.

0: 성시경 선배님의 거리에서 입니다.
1: 너무 좋지. 네가 있는 거리에는. 이 노래를 이별송으로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0: 아, 이 가사 이게 윤종신 선생님이 또 쓰셨잖아요.
1: 네.
0: 이 거리에서 딱 쓰셨을 것 같아요. 네가 없는 거리에서 이 노래를 썼다. 이 말이 되잖아. 네가 없는 거리에서 지금 나는 널 생각하며 너에 대한 노래를 쓰고 있다. 네. 딱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1: 그러네요. 텐디가 없는 가요광장이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디스크 자키가 또 네. 파이팅 있게 해줄 것을 알아서 텐디도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 취재자들에게 이별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0: 송국에서.
1: 아, 송국 방송국에서.
0: 네, 방송국에서.
1: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 거리에서.

0: 마음이 울적했어요?
1: 네, 울적했어요.
0: 저저번 주 전주에 카드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저저번 주 전주에
1: 그것도 이별이죠.
0: 이 카드와의 네. 이별이죠.
1: 네.
0: 카드와의 이별이 더 골치 아파. 다시 재발급 받기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녹록치 않은지 알아요?
1: 맞아요.
0: 그 마트 같은데 또 카드 잃어버리면 그것

0: 박지현 선생님이 쓰셨거든요. 맞는지 한 번만. 네, 박지현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 가사가 네. 아주 진짜 크레이지입니다.
1: 크레이지. 네. 미쳐버려요.
0: 미쳤습니다.
1: 가사를 한번 저희가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0: 4부에서 다시 만나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세계 미술사를 받고

0: 범진 인사 듣고 왔습니다. 점심 먹고 어디 가요? 듣고 가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What's in my playlist 줄여서 와플 가수 범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범진 씨랑 진짜 너무 짧게 진하게 만나버려가지고 더 아쉬움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가 우리 목요일에 범진 씨 팬분한테 사연도 왔었어요. 김나영님.
1: 아, 네. 아, 김나영님, 텐디 안녕하세요. 사실 범진님 때문에
0: 죄송한 좀 밝게 읽어주실래요?
1: 아, 네네. 아. 텐디 안녕하세요. 사실 범진님 때문에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매일매일 밥 먹는 습관처럼 라디오를 틀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신기하네요. 감사하게도 제 사연도 읽어주시고 그러셨는데 첫 사연이 읽혔던 그날 길에서 소리 지를 뻔했던 추억도 있네요. 저의 웃음 코드였던 텐디 은지님 떠나신다니 너무 아쉬워요. 텐디 은지님을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이 진짜 너무 큰 것 같아요. 마지막 날까지 텐디 은지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하고자 하는 일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감사하다는 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남겨놓아요.
0: 야,
1: 라고 하셨습니다.
0: 범진 씨.
1: 네.
0: 범진 씨 때문에 이은지의 가요광장을 듣게 됐는데 지금 어떡해요? 범진 씨 지금 팬이 뺏겼어요.
1: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나영님. 근데
0: 뺏겼는데 씁쓸하진 네. 않아요?
1: 아, 저는 건강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0: 그래요?
1: 제가 또 은지님의 팬을 텐디님의 팬을 또 이렇게 갖고 왔을 수도 있고
0: 서로서로 네. 서로서로 또 뺏기고 빼앗기고 네네. 그런 바이브.
1: 네, 좋습니다.
0: 아, 우리 범진 씨 또 이렇게 함께 이 시간 보내주고 있고요. 청취자분들이 사연으로도 이별송을 많이 많이 보내줬어요. 사연이 왔나요, 범진 씨?
1: 네. 티로리님의 건강 김건모 선배님의 아름다운 이별. 세상에 아프지 않는 이별이 어디 있을까요? 첫사랑과 헤어지고 아름다운 이별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이 노래를 들으며 울었었죠.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아픔도 결국 빛바랜 추억이 되더라고요. 텐디와의 즐거웠던 기억도 마음 깊은 곳에 잘 간직할게요.
0: 이야, 진짜.

0: 진짜 이 기억들, 추억들을 네. 마음속에 간직한다라는 얘기가 정말 감사한 얘기예요.
1: 전 기억과 추억을 좀 다른 분류로 좀 나누는데요.
0: 얘기해 주세요.
1: 기억은 되게 조금 힘들었던.
0: 톤 좀 올려서 얘기하라.
1: 네. 기억은 근데 좀 오늘 이별송이니까 조금.
0: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소리가 낮은 거예요?
1: 진짜 슬프잖아요.
0: 왜 이렇게 낮은 거야 목소리가 정말. 누나도 4명 보내보신 분이 무슨 뭐 저기.
1: 네네. 자 기억은 약간의 슬펐던 것들을 기억으로 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거 좀 안 좋은 기억.
0: 기억의 습작.
1: 네 그렇죠.
0: 그런 거.
1: 네. 근데

0: 가사를 쓸 때 그래서 추억과 기억을 그렇게 나눕니다. 안 좋은 기억과.
1: 추억은 약간 장조.
0: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1: 기억은 약간 단조.
0: 아, 맞아요.
1: 나 지금 너무 유식해 보였죠?
0: 네네. 좋은데요?
1: 나 지금 되게 막,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나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 같았어요. 내 스스로가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0: 방금 티키타카가 되게 좋았습니다.
1: 완벽했죠. 네네. 아, 기억.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뭔가 추억, 네. 그리고 조금 슬픈 것은 기억. 근데 기억, 슬픈 게 좋아지면 또 추억이 된다.
0: 결국엔 추억이 돼요. 나중에 시간이란 약사님께서 결국엔 약을 줘서 추억으로 변하게 됩니다.
1: 시간이라는 약사.
0: 네, 시간이라는 약사.
1: 지금 되게 여 S

곡이 왔고, 그렇다면 이 노래를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 띠로리님의 신청곡 김건모 아름다운 이별.

0: 잠시만 안녕.
1: 우리 취자가 또 이렇게 텐디한테 사연을 보내주셨고
0: 되게 많네요 오늘.
1: 그 이야기가 조금 가장 뭔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어떤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줬는데 네. 나는 맨날 라디오를 듣는데 DJ들은 자꾸 변한다 바뀐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게 조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취자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그쵸, 듣는 그쵸. 건데 이제 DJ들이 일을 하다가 활동을 하다가 이러이러해서 DJ를 졸업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청취자들은 늘 누군가를
0: 기다리고
1: 있고 떠나보내야 하는 입장이겠구나.
0: 오죽하겠어요. 근데 텐디님도
1: 오죽하겠습니까?
0: 네.
1: 오죽하겠습니까?
0: 저도 슬픈데 또 청취자분들은 얼마나 더 슬프시겠어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취자들도 슬프지만 텐디도 슬프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취자들은 이렇게 또 마음이 또 약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이은지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른 다이어트에서 가입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고고론에서 에실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킨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능 방향 정체 해소됐고요.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 부근과 둔대 분기점 그리고 월고대에서 서창까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방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여의하류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여의하류 또다시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 광명교에서 금천교 사이만 밀리고 1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성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 번째 노래 힌트, 듣고 오신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낙낙낙 퀴즈, 오늘의 정답은요, 고양이였어요. 아,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잖아요. 문제가 정말 정겨운데, 저희 고양이가 이제 16살이에요. 예, 16살이고,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침침하고, 그 털도 윤기가 전혀 없고, 털을 이제 이렇게 좀 밀어주잖아요, 더울까봐. 그러면 그 자라는 속도도 되게 엄청 느려졌어요. 예,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건 귀여움. 네. 그 자꾸 그 꼬리에 고양이 오줌을 묻히고 자꾸 제 얼굴에 자꾸 묻혀요. 예. 네. 그래도 옆에 있어주는 게, 예,

어렵죠? 도와줘요, 코디! 사실 저한테 정리를 물어보시면 안 되죠. 예. 예, 저는 거의 그 쓰레기장에서 예, 살았던 사람이라. 아니, 진짜 저희 집이 그렇게 넓은지 몰랐는데, 이 물건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집이 울려요. 나 거기 있고, 너 거기 있냐? 이거 울릴, 진짜 무슨 약간 강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 되게 추워, 집도. 되게 집도 춥고, 바람이 많이 불고, 막 울리고. 근데 속은 시원하다. 그래서,

일단은 안 들어가는 옷은 우리 버리자. 꼭꼭 약속해. 우리가 맨날 아 이거 다이어트하면 입어야지, 다이어트하면 입어야지 그런 옷은 그냥 한두 벌로 좋게. 그냥 나머지는 일단 버리자. 버리는 거 꼭꼭 약속해요, 우리. 네. 1045님. 친구가 저한테 200만 원을 빌리고 안 갚았어요. 근데 3개월 뒤에 결혼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마음은 결혼식 참석하고 싶지도 않고 축의금이나 선물은 아무것도 해주기 싫지만 현실은 해줘야 되겠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아니야? 아, 안 줘야지 200만 원을 가가지고 식구들 다 데려가서 밥 먹어요. 요즘 밥값도 엄청 비싼데. 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 또 그리고 또 결혼한다니까 결혼 자금이 조금 모자랐나 또 싶기도 하고. 근데 200을 받긴 받아야지. 어. 아 근데 막 또 그런 것도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청첩장 이렇게 돌리는데 막 2, 30만 원씩 술값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막 톡톡 내는데 내도

안 돼. 돈을 빌려주면 갑자기 우리가 을이 된다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 너무 화가 나네요. 네, 1045님 기분 전환 조금 되시라고 부스팅 앰플 200만원짜리는 아니지만 보내드릴게요. 네, 자 화풀게 우리 좀 노래 좀 듣고 와요. 네, 도영의 새봄의 노래, 후이의 내일의 나에게.

네, 여러분은 지금 슈퍼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코디 허안나입니다. 근데 막 노래 엄청 뭔가 희망적인 노래 들으니까 주말에 기분이 갑자기 업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막 업되고 있는 중 맞죠? 그렇게 생각할게요. 진짜로. 6506님,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어요. 1호점 근무 끝나고 바로 2호점 출근합니다. 아,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네요. 그래도 유쾌한 라디오 들으니까 힘나요. 이 시간에 너무 찰떡입니다. 정말요? 지금 안나 씨 말 천천히 하라고. 그 말이 그렇게 빨라요? 오, 제가 약간 긴장하면 말이 좀 빨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딕션에 대한 자신감? 잘 알아들으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생각보다 저도 어저께 그 영상 찍어놓은 걸 보니까 좀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약간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좀 천천히 얘기해볼게요. 우리 6506님, 퇴근하고 드시라고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빨리 말을 하고 있는지. 예. 5572님,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졸다가 고개가 자꾸 옆으로 떨어졌는데요. 옆에 앉은 분 어깨에 두 번이나 기대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심쿵했는데 번호 물어볼까 하다가 못 물어봤어요. 갑자기? 아, 약간 그 자상한 그 느낌이 약간 심쿵 포인트였나 보다. 그죠? 저도 예전에 그 너무 피곤할 때 이제

이거 약간 힙한 노래 들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그때 막 진짜 저희 때는 막 부비부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큰일 나지만 저희 때는 약간 부비부비가 약간 유행처럼 번졌던, 예, 그때 참 재밌게 놀았었는데, 그냥 제가 그냥 그때는 술도 안 먹고 진짜 춤만 추고 놀았어요. 자, 오늘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제대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슈퍼빗.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노래방 회식 단골곡이죠. 이 곡만큼 흥을 제대로 발산하는 노래는 없다. 하이디의 진이로 시작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예쁜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거기서 나의 어떤 새로운 인연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 약간 이런 기대감을 품고 숙소를 예약하면 조금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마치 초여름 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근교 나들이 차량들로 지방 쪽 정체 여전한 데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서울 방향 이동량도 부쩍 늘어있는데요. 먼저 제2경인 고속도로 양방향 남동부근으로 주춤한 데

느껴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아, 자, 스페셜 DJ 허언나와 함께하는 오늘의 노래 이한철의 슈퍼스타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할 때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을 한대요. 우리 집 고양이, 좋아하는 영화랑 노래, 맛있는 아이스크림 등등등 그런 행복한 것들로 가득한 노래 제이 래빗의 해피 띵스 그리고 깨고 싶지 않을 만큼 행복한 꿈을 노래한 태연의 해피까지 듣고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봅니다!

0: 봄에도 라디오는 쿨 FM인가 봄. 매일 아침 7시 조정 씩씩. 저 식디의 FM 대행진부터
1: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까지 함께해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네, 슈퍼라디오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께 진짜 좋은 기운 잔뜩 드리려고 행복과 행운에 관련된 노래 모아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기고요. 행복해진다고 바라면 진짜 행복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행복해질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지금부터 제 믿음을 담아서 힘을 불어넣도록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정체가 늘면서 고속도로 추돌사고 소식이 꾸준합니다. 먼저 인천 쪽 영동고속도로 광교 터널 부근 1차로가 사고로 차단돼 뒤로는 동수원부터 이 사고 지점 지나 북수원 쪽으로 내내 답답하고요. 이후로도 부곡에서 반월터널 또 월곶 일대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0: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여러분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도 미라클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는 달려왔습니다.
1: 네.
0: 우리 미라클 여러분은 여기가 우리 집 안방이다 생각하고 오며 가며 편하게 들려주십시오.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는 가정의 달 빅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일단 어린이날, 어버이날 큰 거 일단 보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느라 정작 내 선물 못 챙긴 분들 이리 오세요. 우리가 뭐 어디가 하소연하겠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여기서 그냥 얘기해야지. 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지금부터 미라가 챙겨볼까 합니다. 미라클 긴급 선물 지원 퀴즈.
0: 퀴즈 풀고 선물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선물 바로 오픈해보겠습니다. 선물 창고 오픈.
1: 좀 더 기다리자. 문 열리려면 시간 오래 걸 끝났어?
0: 다 열렸어요.
1: 끝났네요. 예.
0: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1: 자, 미라클의 편의를 생각하는 그것이 나왔네요. 그것은 편의점 상품권 10장.
0: 예, 편의점 상품권으로 이렇게까지 긴장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또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1: 저도 뵙고 보니까 예. 조금 약했다. 이 음악을 아무데나 막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네, 아니, 물론 좋은 선물이지만
1: 제가 예. 아끼는 음악입니다. 이 네. 음악. 예.
0: 자, 그럼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월의 달력 날짜마다 무슨 무슨 기념일이 빼곡하게 적혀 있죠. 여기에 하루 더 동그라미 돼지꼬리 땡땡 표시해야 할 중요한 날이 하루 더 생겼습니다. 바로 쿨 FM의 새로운 식구들, 새로운 DJ가 오는 날.
1: 자, 기대됩니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미스터라디오의 쿨 FM의 청추 기둥으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이 중요한 소식 상당히 중요한데요. 12시 가요광장의 폴캠스
0: 커피 한잔 할래요.
1: 2시는 슈퍼라디오의
0: 가비. 마니저

0: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우리가 좀 높긴 합니다. 너무 방심하고 먹다가는 살이 찔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만두, 2번 떡.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는 소세지 빵 보내드릴게요. 네. 자,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박명수 피처링 김예림의 명순의 떡볶이.
2: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시작해볼까?
3: 지나가다 잠깐은 멈춰서 손 냄새만 맡던 기억들 다 있잖아. 먹을

0: 먹을 대로 먹은 아들입니다. 큰 효도만 기다리면 평생 효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이것을 챙겨드리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세요. 효도란 멀리 있는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우리 윤승님을 이 시대의 효자 미라클로 임명하겠습니다. 윤승님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드리고 있는 이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정수 씨?
1: 네, 그렇습니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끼니를 챙기기 위해 휴대용 용기에 음식을 따로 싸는 것을 말하는데요. 밥과 반찬을 싸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 유부초밥, 샌드위치 등을 싸기도 하는 거고, 자, 보통 소풍 가는 날에 이것을 준비해 가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0: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도시락, 2번 이삿짐.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세지 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페퍼톤스의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제목이 정답입니다. 들어보세요.

0: 자, 미라클 쪽 파괴 퀴즈 두 번째 퀴즈 정답입니다. 효자 미라클 우리 윤승. 윤승님이 아버지를 위해 6개월째 챙겨드리는 것은 바로 1번 도시락입니다. 퀴즈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 엄마 이른
1: 소년의 미라클도 8915 여러분의 사연을 싣고 달린 열차 운행은 여기까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아, 손 영양이 점점 없어지니 거스름이 뭐냐? 아따가 이거 좀 손톱 갈아야 될 것 같은데. 다녀온지 안 넘어 안 되는데 손에 영양 손부터 넣는 건가? 아우 따가워. 남씨. 네. 오일 있어? 손톱 오일. 아니면 뭐 핸드크림 같은 거라도 좀 줘봐봐요.
1: 아, 오일이요?
0: 응.
1: 네, 여기 사는 여기 있어요.
0: 응, 고맙다. 아유, 잠깐만. 잘 안 되네. 근데 있잖아, 자기야.
1: 네.
0: 나 지금 촉이 왔다.
1: 무슨 촉이요?
0: 자기한테 주면서 자기 지금 눈빛이랑 눈 밑에 까만 거하고 지금 느낌이 무슨 촉이냐면 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아니니? 최근에 며칠 안 된 거 아니야?
1: 어? 사실 저 진짜 남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0: 그냥 던진 거.
1: 근데 사장님이 저렇게 훅 들어오니까 정말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0: 아니 뭔가 헤어진 거 맞는 거 같은데? 눈에 다크서클 심한데? 자기 원래도 심했지만 지금 진짜 심해.
1: 그래요?
0: 목소리도 미묘하게 떨리는 것 같고. 맞아? 맞아?
1: 네.
0: 그래?
1: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장님?
0: 내가 눈치 백단이다. 자기 얼굴에 눈 밑에가 지금 뭐 저 석탄 묻혀놓은 것처럼 지금 까매.
1: 어, 그래요?
0: 그래, 광이 사라졌잖아.
1: 어떡해.
0: 아, 요 며칠 우중충하니 죽상만 하고 다니더니 그랬구나. 이번에 좀 만나지 않았냐? 1년 넘게 만나지 않았어? 무슨 일로 헤어진 거야?
1: 아니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의견 차이가 있었죠.
0: 그놈의 의견 차이, 그놈의 의견 차이. 아, 의견 차이가 있을까만 사귀지를 말았어야지. 좋다고 만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의견 차이. 근데 어떤 의견 차이야? 큰 의견 차이야? 작은 의견 차이야?
1: 아니 그냥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가지고.
0: 아이고 도움.
1: 근데 사장님 이런 건 개인적인 일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 할 일이 또 많고 이러니까
0: 자기가 그런 것들이 의견 차이에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 거야. 아, 어? 아직 말 안 해줄 거야? 아유 정말 성근네 성근 그 아유 그 누가 좋아하냐 그런 거를. 우리 사이에 야 여자끼리 뭘 못할 말이 있니? 아유 회사 생활 그렇게 하냐? 나 싫어하니?
1: 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사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0: 더 놀라면서 얘기하니까 더 이상하네. 의견 차이가 나네 나랑도. 아이고 진짜. 자기가 찬 거야 차인 거야?
1: 아니 누가 차

0: 근데 그 전에 만났던 남자랑은 좀 다른 스타일이었어? 그러면 이번에 헤어진 남자가 그건 어떤 거야? 그때는 왜 헤어진 거야? 아 너무 궁금한데?
1: 제발 좀 질문 좀 그만! 그만해라 그만! 아니 네가 뭐 형사야 검사야 판사야 뭐야? 아 왜 이렇게 꼬치꼬치 깨무는데? 좀 그만 좀 물어봐! 그리고 나 차인 거 아니야. 그냥 진짜 서로 헤어질 때 돼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앞길을 위해서 좋게 헤어졌다고. 연애 안 해봤어? 그런 것도 몰라? 아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 연애가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어? 정말 심심하면 일이나 해.

0: 것도 킹받아요. 의견 차이 나서 정말 회사 못 다니겠네 라고 해주셨고. 네. 근데 듣다 보면 사장이 아예 없는 말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살짝 맞는 말 하는 게 더 얄밉고 열받네요. 그냥 관심 그렇죠. 끄세요 라고. 네. 그래.
1: 아니, 맞는 말.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누가 모르나?
0: 그래.
1: 안 알아요. 돼서 그렇지.
0: 그래, 맞아요.
1: 뭐, 예를 들어. 오빠, 아, 그렇게 먹어서 다이어트가 되겠어? 아, 누가 뭘. 이게 누가 봐도 아내가 얘기한 것 같죠.
0: 예, 예. 그냥 얘기하세요.
1: 좀 얘기하다 보니 그러네요. 아니 뭐 그런 말도
0: 예.
1: 그런 것에 한 부류일 수 있다. 뭐.
0: 만말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사실 긁힐 수 있다.
1: 만말이라고 표현해요?
0: 예, 맞는 말.
1: 아, 그럼 만말이라요?
0: 예, 예.
1: 아,
0: 그렇죠. 예, 아무튼 관심 끄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그거야 뭐 형님이야 뭐 아내가 그럴 수 있지만 회사에서까지 왜 그렇게 다 그렇게 사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진짜. 자, 신경 끄시고 오늘의 분노킹 미라클 사장님 요즘 심심하세요? 심심하면 그냥 미라 들으세요. 예, 저리로 가시라고요. 좀 이분께는요 통기타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는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나비의 노래 잘된 일이야.

0: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2: 자, 2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네. 우리 3, 4부는요. 어른들의 놀이터 미라팡팡 문 여는 거 아시죠?
1: 자, 미라팡팡 탑승 방법 지금부터 신청곡과 사연을 보내고 그 다음에 소개가 되면 커피 쿠폰을 받으실 수 있고요. 문자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2: 좋습니다. 자, 우리는요. 2부 끝곡으로 4786님이 신청해 준 노래 박정현의 꿈에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안 그래도 밀리던 정체 구간 안 추돌사고 소식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소래 터널 부근 1차로가 사고로 차단돼 있는데요. 뒤로는 안현 분기점부터 송내 사이와 이 사고가 난 소래 터널 부근으로 이후로도 김포 요금소부터 자유로 쪽으로 내내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서울 쪽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 쪽으로는 한 번에 12km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고요. 토요일입니다.
1: 네, 3부 첫 곡으로 옥상 달빛 그리고 신재가 함께 부른 칵테일 사랑 천민지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0: 는 나오지도 않았어. 저한테 여러분들 이런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는 아 윤정수의 무직발을 해야 되나 그래도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1: 그럼 예. 직업이 없으신 분들만 가는 겁니까? 무직?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0: 여러분의 미라 팡팡 팡팡 타고 신청곡 듣고 커피 마시고 일석삼조의 기회 신청곡 보내주시면 일단 접수. 다음 주 시간에 당신의 신청곡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문자 샵 8910 짧은 50원 긴 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 미라 팡팡 업체가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창이.
1: 네, 김혜영님 입장해주세요. 윤정수 사장님,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듣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연년생 남매와 놀아주고 있답니다. 미라 들으면서 육아 에너지 충전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0: 네, 즐겁겠지만 힘도 들겠네요. 잘하십니다.
1: 애들 데리고 미라 팡팡 오세요. 저희가 공짜로 태워드릴게요.
0: 대단하십니다.
1: 6709님 퇴사자의 도우 신청하고 갑니다. 들을수록 중독성 있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들으면서 주말에도 에너지 충전합니다. 멋진 노래 듣고 힘내보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도를 아십니까? 태사자의 도 좋습니다.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태사자의 도까지 두 곡 함께 듣습니다. 팡팡

0: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리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그런데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나와 또 한 번 이게 뭐지 싶으셨죠?

0: 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뭐야 난 내게 빠져버렸어. 도대체 뭐야
1: 난 이렇게 만든 이 정체가 뭐야 마법사. 우리는 바로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자, 오늘 미라팡팡 아쉽지만 여기까지 태우겠습니다. 김민정 씨, 최성훈 씨, 장혜지 씨, 3348, 5049 미라클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놀러 오세요.
1: 자,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마마무의 봄타입니다. 자,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24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먼저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홍제 램프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나 성산부터도 꽉 막혀 있고요. 이후 홍제부터 정릉 터널까지도 속도 줄여 지납니다. 북부간선도로 통해 도심으로 들어오신다면 구리시계부터 종암분기점 쪽으로 이후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마장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도 녹천교 부근 2차로가 사고로 차단돼 일대 정체가 극심합니다. 또 일산 쪽 강변북로는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은 도로 진입지점 2차로에서 고장난 차 수습 중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당신의 발길이 머무는 대로 허락되는 자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거기 곧 나의 가장 근사한 집이 지어지는 거 부럽습니다.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정영주 씨. 어제 어버이날 선물로 엄마께 문화센터 다도교실 등록을 해드렸어요.

빌리 어커스티의 봄날의 눈이 부신 YB의 내게 와줘 이렇게 두 곡 들으셨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꽃가루 때문에 하루 종일 재채기에 마스크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0515 너무 힘들어 속상하다가도 저 꽃가루들도 짝 찾으려고 저렇게 바람에 몸을 맡겨 다니다가 운 없게 인간 콧구멍에 그러네요. 운 없게 인간 콧구멍에 내려앉은 거지. 고생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꼭 참아보려고요. 와,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잘 참아질 것 같고 어쩐지 재채기도 두 번 할 거 한 번만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너도 참 운 없다. 내 콧구멍에 들어오다니. 랜덤으로 세트 하나. 꽃가루 때문에 힘드신 0515. 하지만 마음 정말 예쁘게 잘 먹으신 0515 이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광규 씨. 누나, 여자친구랑 사귄 지 이제 사흘 됐거든요. 오늘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만난 장소에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사람 많은 거 싫어한다는 여자친구 생각해서 결국 오늘은 각자 집에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가정의 달 미워요. 오늘 이런 이유로 가정의 달을 미워하게 될 줄은 정말... 물론 맞는 말씀이죠. 어딜 가나 사람으로 넘치는 요즘이긴 하지만 정광규 씨, 잘 찾아보면

0: 만나야지 않을까요? 커플 세트 정광규 씨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신계 허그. 한 곡 더 들을까요? SES, Just a Feeling.
1: 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

0: 의 병원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4: 봅니다!

노래방에서 전주가 흘러나오자마자 또 제발 그만해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노래, 특히 고백 노래들이요. 곡 자체로는 나무랄 데 없는 명곡이지만 너도 나도 열창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원성을 사게 된 셈이죠. 그래서 담담히 고백하는 노래 쪽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오늘 주제, 봄, 사랑, 벚꽃, 말,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하루 중에선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에서 서해대교 사이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비봉부터 용담 터널 쪽으로 주춤하다가 광명역 부근으로는 사고 정체도 남아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0: 오묘가묘하다. 근데 이 친구가 맡고 있으면 저도 같이 옆에서 가지고 이렇게 저도 맡을 거 있으면 같이 좀 맡고 요즘 진짜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1: 야, 네. 강아지도 견주도 행복한 계절이네요.
0: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오늘 주제도 그런 내용인가요?
0: 오늘 박향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라디오 듣고 책 읽고 웹툰 보고 또 엄마도 자주 뵈러 가고요. 여행도 시간 장소 제약 없이 다닐 수 있어 좋습니다. 이런 여유 속에서 편히 들을 수 있는 노래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조금은 느긋해도 된다고 위로와 칭찬이 되는 노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1: 저는 여유를 읽었어요. 이 네네. 사연에서 우리가 시간 있으면 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예, 그냥 라디오 듣고 책 읽고 웹툰 보고 엄마도 자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네. 좋네요.
0: 한동안의 시간들은 이렇게 보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뭐 생각 없이 좀 이렇게 일정 시간 보내는 게 여러모로 뭐랄까요? 정신의 체력 같은 거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첫 곡은 느긋해도 된다고 해요? 아니면 위로예요? 칭찬이에요?
0: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넣어서 선곡을 해봤는데 우선은 이 노래입니다. 선우정아 씨의 도망가자.

0: 참 좋다, 양희은. 양희은 선배님은 이렇게 점점 연륜이 더해갈수록 목소리가 더 담백해지시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진짜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라는 게 어떤 건지를 진짜 들려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음악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너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젊은 뮤지션들하고 같이 작업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오래 했다는 걸로 뭐 뭔가를 하지 않으시고 정말 지금 시작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녹음실에서 네.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저 같이 녹음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진짜 열심히 하시고 밖에서 정말 너무 본인보다 막 진짜 몇십 년씩 어린 친구들하고 작업을 하시는데도 밖에서의 어떤 디렉션들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밖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 거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최대한 해볼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0: 예, 분야는 다르지만 이런 선배님을 뵈면 다른 분야인 저나 또

0: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약간 계속 달리고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잠깐 이렇게 지금처럼 뭔가 좀 그만두고 잠깐 이렇게 그 사이 시간 같은 때 생각을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돌아보시고 또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곡은 누구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사춘기 비슷한 것들, 오춘기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서 볼빨간 사춘기 노래 중에 나의 사춘기에게 들었어요.
0: 네. 한 곡만 더 들을까요?
1: 그리고 이하이 씨의 한숨. 이 노래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탁 한번 숨 몰아쉬고 다시 하는 마음. 그렇게 두 곡 골랐습니다.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2: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0: 이제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창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 우리 청취자인 박향 씨가 느끼고 있는 그 느긋함과 일종의 불안을 평상시에 늘 겸비하고 살아가시지 않을까. 장착하고.
1: 그런 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회사를 그만둔 상태로 살고 있는 저는 이건 회사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네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뭔가 루틴을 만들고 그렇죠. 규칙들을 만들고 이렇게 저도 계속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휴식이 되게 좋고 어떤 때는 그 휴식이 엄청 무겁고 불안하고 이렇거든요.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박향 씨도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기분들이 느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래서 이런 생활을 이제 오래 해오신 분으로서 예를 들면 뭐 루틴이 필요해요라든가 뭔가 네네. 꿀팁을 하나 주신다면.
1: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딱 이렇게 그만두시면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일상들 하나가 딱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동안은 되게 괜찮을 거고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무언가 본능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루틴이나 무언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찾는 것 같고 그거를 그렇게 뭔가 생각과 몸이 가는 대로 움직이시면 또 다른 다음 단계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일부러 억지로 막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의 여유를 좀 즐기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나 칭찬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으시고 힘을 내시고 그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사실 다시 회사를 다니고 싶어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사람 생각이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 안에서 그냥 좀 자신에게 솔직하게 움직이면 뭔가 작은 길이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0: 맞추는 조율기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음이 딱 맞으면 형광이 치치 올라가면서
1: 어, 너무 웃긴다.
0: 소울 이러면서 이렇게 촥 나오는 거예요. 뭐 G 음이 탁 맞게 너무 이렇게 암전하고 켜놓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깜깜한 데서 조율하면.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
1: 네네.
0: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제가 애착하는 무언가를 자꾸 25,000원 막 이래요. 그런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0: 또 신월 여의제도로 인천 방향도 지하차도 입구부 2차로는 사고로 차단돼 뒤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여의교 부근부터도 주춤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가족여행이나 나들이 때 사진을 찍으면 부모님의 온갖 멋쟁이 포즈가 다 나옵니다. 나무 한번 끌어안고 자유를 갈구하는 양팔 벌리기 포즈로 떨어진 꽃 하나를 귀에 꽂고 촌스러움에 야유 한번 날리면 당당하게 반박하시죠. 아,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보냐. 효도의 연속일 이번 주말 평소에는 잘 안 보여주시는 부모님 스타일의 멋쟁이 포즈 양껏 감상하시길 바래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사서 찍으세요. 저도 근데 그러거든요. 그게 엄마를 닮았나 봐요. 그리고 엄마는 저랑 사진 찍을 때는 항상 한 15cm 정도 뒤로 가시거든요. 어머 효정아 하면서 이제 15cm 정도 뒤로 가서 얼굴이 이렇게 작게 나오시려고 그런 게 있어서 엄마 뭘 앞으로 나와 이러면 너 얼굴 작잖아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집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엄마는 약간 밝은 색의 옷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무지한 색을 좋아해요. 무채색, 회색, 아니면 뭐 화이트, 블랙 이런 톤을 좋아하셔서 꽃이랑 사진 찍은 것도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찍어드려야 되겠어요. 엄마가 꽃을 찍는 거는 봤어도 꽃이랑 같이 찍는 거를 많이 못 봤어서 이번 주말 부모님 뵈러 많이들 가실 텐데 조금 야유 날리지 마시고 아유 엄마 옳게 예뻐 꽃보다 예뻐 어머 아빠 어떻게 30대 같아 이런 거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정님, 오늘 아주 뿌듯한 하루예요.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왔거든요. 커플 운동화도 사드리고 맛있는 소고기도 쏘고 왔습니다. 역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항상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은 하루 보내셨네요. 사실 커플 운동화 되게 오글거린다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선물해드리면 어디 갈 때마다 왜 안 신었어? 신어야지. 우리 딸이 사준 건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커플템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이기택님, 1톤 트럭 배송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동료를 대신해서 2000

어서오세요. 볼륨 다이닝입니다. 주말에만 영업하고요. 하루에 세 팀만 받습니다. 예약은 필수예요. 볼륨 다이닝 영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테이블입니다. 6303님, 러닝동호회 적토마의 회장입니다. 아, 회원님들 다들 연애 중이신지 모임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정디가 치킨 주신다면 회원들 컴백과 우리 동호회 사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적토마처럼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적토마 회원들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아, 일단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마 썸 타다가 잘 안 돼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잘 이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토마 화이팅!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9483님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듣고 있어요. 경주 여행 왔는데요. 숙소에서 지금 야식 파티 중입니다. 저와 함께 경주까지 와준 소라, 지영, 진선, 예슬아, 우리 항상 함께하자. 친구들과 나눠 먹고 싶은 디저트 주문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친구들끼리 이렇게 여행 다닐 때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없어지거든요. 오늘의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고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세 번째 테이블입니다. 1801님께서 엄마가 갑자기 손을 다치셔서 요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대신 밥을 차려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어 됐어 너가 만든 걸 어떻게 먹니 이러면서 배달시키래요. 엄마 나 못 믿어? 엄마랑 같이 먹을 치킨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바로 수긍하셨네요.

스카이는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예식장에서 대본도 주시겠지만 친구의 단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제가 실수할까 봐 겁나요. 쩡디는 MC 같은 거 볼 때 실수할까 봐 무서웠던 적 없어요? 해주셨는데 떨리죠, 당연히. 떨릴 때 진짜 떨리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면 더 떨려요. 그래서 정우님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내가 프로 MC가 아닌데 내가 이거 잘했으면 나 지금 붐이지, 붐 선배님이지라고 생각하고 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정우님께서 너무 큰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좀 떨리고 못하면 어때요? 추억이 되는데. 친구분에게 진심을 다해서 그냥 축하만 드리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4: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3: 사람
4: 행복 주고 자빠졌네.

다음 주에 건강검진 예약했습니다. 매번 연말에 겨우 예약해서 간신히 받았는데요. 올해는 나름 일찌감치 예약했어요. 5월 건강검진은 처음입니다. 근데 저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무언가를 예약하면 취소가 되거나 갑자기 일이 생기는 징크스요. 아, 다음 주에 저 건강검진 받고 있겠죠? 제발. 미래야, 듣고 있니?

건강검진 그래도 예약 잘 하셨네요. 5월도 꽤 예약하기 힘드셨을 텐데. 아, 저도 올해 하려고 생각 중인데, 아, 언제 해야 되지? 약간 좀 저도 미루고 있었거든요. 저는 연말엔 안할것 같고, 가을쯤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영님, 만약에 일이 생겨서 취소되는 거면 어쩔 수 없고, 선영님께서만 취소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징크스가 각자 하나씩 다 있으신가? 저는 생각

얼른 시간 일러 원준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태연의 꿈 들을게요 해주셨는데요. 진짜 어떡해요. 걱정 너무 많이 되시죠. 아, 근데 적응 너무 잘하고 있을 거예요. 걱정 마시고 처음 휴가 나왔을 때 같이 가고 싶은 멋진 장소를 미리 생각해두세요. 그러면 좀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요? 아드님, 원주님 지금 듣고 계시려나? 군대에서 효정이 누나가 응원해줬다고 자랑하고 다니세요. 그럼 조금 힘들지 않을 거예요. 원준아 화이팅! 8113님의 신청곡 태연의 꿈 듣고 올게요.

태연의 꿈 듣고 왔습니다. 유주님께서 저는 원래 물을 정말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바다도 잘 안 가고 수영장도 안 갔어요. 근데 이랬던 제가 용기를 내어 3년 전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형, 배영 하나씩 배웠고요.

얼마 전 강사님께서 수상구조 자격증 한번 따보시는 게 어때요? 와우. 이야, 이런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5월에 수상구조사 자격증에 도전해요. 물만 보면 도망쳤던 쫄보! 이제 수상구조사 자격증도 얻기 직전입니다. 자격증 따면 이 노래 들을게요. 오마이걸의 돌핀. 하하, 대박. 진짜 이게 극복하기 힘든 건데, 물공포증이. 사실은 진짜 극복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유진님 진짜 너무 멋지세요. 수상구조사 자격증도 따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따시고 오마이걸 돌핀 노래 들으시면서 바닷가 앞에서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357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내일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알바 중인데요. 월요일에 번개 휴무가 생겼습니다. 너무 신나요. 쉬는 날 뭐 할까 고민하다가 막내딸과 고터로 쇼핑을 가기로 했어요. 쇼핑도 하고 맛난 것도 먹으려고요. 그날 딸과 쇼핑하며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봅니다. 아이유의 슈퍼 보내주셨는데요. 고터에 그게 많지 않아요? 빈티지 옷들? 빈티지 옷들이 많아서 되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들었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많은 걸 또 겟하셨으면 좋겠고 이 노래 처음 가사 들어보면 아직도 가지고 싶은 게 많아 약간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 노래 운동할 때 제가 많이 듣거든요. 아직도 나는 더 건강해지고 싶고 나는 아직도 더 행복해지고 싶어 이러면서 이 노래를 들을 때가 많았는데 3571님께서 번개 휴무 생기셨으니까 그날을 제대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의 돌핀, 아이유의 셔퍼.

0: 올해는 더 괜찮아지기를. 쩡디도 좋은 밤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5월이구나.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명님, 저 사진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사실 좋아하는 여학생을 따라 가입했습니다. 사진을 잘 찍진 않지만 사진은 애정도라고 하잖아요. 제 애정을 담아 그 친구를 예쁘게 찍어주고 싶어요. 고백은 안 할 거고 이렇게 몰래 뒤에서 지켜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에요. 예쁘게 사진 찍어주려면은 예쁘게 찍은 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너무 수줍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동아리까지 따라 들어간 거면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얘가 갑자기 왜 여기로 왔지? 사진도 잘 못 찍는 것 같은데. 티날 수도 있으니까 옆에서 그냥 좋은 시간 많이 보내면서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6542님, 6월 13일 친한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신청합니다. 에코브릿지의 어느 날 문득 보내주셨는데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사연 보면은 정말 너무 부러워요.

이게 여행이라는 게 2박 3일 정도는 시간이 그래도 나야 국내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고 하는데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루의 일상을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또 애엄마고 한 명은 그 세무 쪽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되게 바쁘고 지금 5월이라서 저는 또이 나름대로 또 바쁘고 하니까 아유 진짜 이래서 우리가 못 만나는구나 싶더라고요. 6542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6542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코브릿지의 어느 날 문득.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6: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습니다. 3부 미래 듣기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되는 계획,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 그날 듣고 싶은 노래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해야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체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쇼리실라!

아주 소소한 계획도 좋고요. 언젠간 이루어졌으면 하는 원대한 꿈도 좋아요. 우리의 미래를 미리 듣기 해볼까요? 미래야, 듣고 있니? 토요일에 만나는 3분 미래 듣기.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를 직접 설계해보는 시간입니다. 헬로 시드니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드디어 공포영화의 계절, 6월이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 설레요. 매 여름이 되면 장화홍련, 컨저링, 곡성, 주온 등등 제가 좋아하는 공포영화를 쭉 정주행하는데요. 이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공포가 주는 몰입감, 스릴감, 저는 이 감각을 좋아하거든요. 장마가 시작될 즈음에 공포영화 정주행 다시 하려고요. 개인적으로 이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영화는 장화홍련입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놀라워요.

호를 보고, 아, 공포 영화의 매력 이런 거였지. 다시 또 빠져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짝 중간중간, 에? 아? 약간 이런 거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 저는. 잘 봤다. 저는 무서운 거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장화홍련 지금 다시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스산하다 약간 요 정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안 보셨다면 기리고를 추천드립니다. 혜자님은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당장 외장하드 주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혜자님 새로운 노트북과는 더 오래 가시길 바랄게요. 두 분을 응원하며 신청곡 들어볼게요. 더보이즈의 Thrill Ride, 제이나의 캐치캐치.

더보이즈의 Thrill Ride, 제나의 캐치 캐치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김나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나무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김나문이었는데 이름이 되게 곰처럼 생긴 되게 순하게 생긴 아이였었어요. 우리 나무님도 그러려나? 읽어드릴게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동안 저는 짧은 연애만 했습니다. 모든 연애가 100일 이상 가지 못했고 한 달 만에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랬던 제가 드디어 임자를 만나 1년을 무사히 넘기려고 합니다. 2주 뒤에 지금 여자친구와 1주년이에요.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진짜 안정적인 연애를 시작하셨군요. 근데 2주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 지금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나무님께서? 그럼 별일 없을 거고 1주년 때 어디 갈까, 뭐 할까 그런 달달한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반갑네요.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는데 번뜩 생각나는 거 뭔지 아시죠? 학교 다녔을 때 너무 친한 친구까지는 아니고 반에서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혹시 그 나무니가 그 나무니라면 문자 좀 보내주세요. 김나무님의 1주년을 응원하며 신청곡 듣고 올게요. PH1 정지수의 인생영화.

TH1 정지소의 인생영화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그날 들을 노래를 미리 정해보는 시간, 3분 미래 듣기. 이번에는 새로운 인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 10년 단위 회사를 퇴

번호를 보면 마음이 힐링될 것 같아요. 물론 번호가 바뀌면 귀찮은 일이 많아지겠지만 그건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죠 뭐. 미래야, 내 휴대폰 깨끗해졌니? 상쾌한 마음으로 듣고 싶은 노래 폴킴의 New Day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진짜요? 싹 다 그냥 지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새로운 인생님께서 이게 마음이 좋으시다면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런 순간 있지 않아요? 나중에 문득 같이 일했던 분들이 생각나거나 보고 싶거나 이럴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까 번호 적어놓을 수 있는 데 있으면 생각나는 몇 분 좀 적어두세요. 너무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또 다른 업계에 가서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기간 언제 왔님은요. 학원에서 시험기간마다 특별반을 운영해요. 중간 기말고사 2주 전부터 운영하는 건데요. 이 특별반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그 애를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이 기다려지고 기말고사가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좀 특이하죠? 원래 사랑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말고사 기간에 특별반 가면서 보이 넥스트 도어에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특별반 때만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좀 이렇게 말 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 보다. 시험기간 언제 왔님. 여자분은 느끼고 있을지 알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반 할 때 아마 되게 예민한 기간이니까 단 거라도 좀 챙겨주세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아니 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이러면서 그냥 쑥 던져주면은 엄청 좋아할 겁니다.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들으며 3분 미래 듣기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폴킴의 New Day, 보이넥스트 도어의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0: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2: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라고 자꾸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모임에 나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 축구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놀랐습니다. 이제 축구 볼 때마다 선수들에게 욕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누굴 욕해?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 진영님 욕하셨어요? 일단 이게 보는 게 진짜

미국의 유명 대학교 연구팀이 현대인의 취향을 저격하는 건강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중 하루를 완벽하게 게으른 날로 정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죄책감 없는 상태로 푹 쉬기. 그래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 잘 쉬셨을까요? 사실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아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찝찝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주말만큼은 완벽하게 게으른 날로 보내도 좋지 않을까요? 여기는 키스 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2026년 5월 9일 토요일 한해 키스터 라디오 오늘 첫 곡은 백아연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터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유독 이 주말이 되면은 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맨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태하게 맨날 살면서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지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또 주중에 얼마나 우리 또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으면은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쉼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도 항상 뭐 라디오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다른 일 하는 거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쉬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정말 이게 휴식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밸런스가 있어야지 일도 행복해지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치열하게 살 때도 그살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기 때문에 쉼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주말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내가 정말 뭐 밥도 먹기 싫어. 뭐 그럼 밥도 드시지 않아도 되고 뭐 정말 일어나기도 싫어. 오늘 하루는 그냥 뭐 이렇게 드라마를 몰아볼 거야 하면은 그런 날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아무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토요일 한의 키스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오늘도 매일 코너 한의 만회와 내일의 맛, 그리고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오픈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연예계를 대표하는 부녀, 형제, 자매들의 노래, 가족 플레이리스트 준비했거든요. 완벽하게 게으른 상태, 완개상, 완개상으로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김송설님, 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게시판에서 제 이름을 보는데 왜 이렇게 설레고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몇 번 떨어져서 속상했는데 축하해주세요.

아, 그만큼 또 책임감이 막중해지셨겠지만, 그래도 이게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또 팀장으로서 Step into your heart.

피구왕 민키님, 한때 영화를 좋아해서 팜플렛을 모아뒀었는데요.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하네요. 요즘은 인터넷 서치만 해도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란님, 매번 자기 멋대로고 이기적이라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인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한테 DM을 보냈던데 확인을 할까요 말까요? 확인하면 다시 연락하고 지내야 할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아무래도 성격적인 부분이 안 맞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또 궁금은 하신가 봐요. 궁금하면 확인하시죠. 근데 갑자기 뭐 정첩장을 보낸다거나 뭐 별일 아니게 뭐 돈을 꿔달라거나 뭐 이러시면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뭐 한번 끊어진 인연인데 다시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해 그냥 DM 확인하세요. 사랑한다 마레요님,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주말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인 가게에서 알바를 할까요? 그냥 집 근처에서 알바를 할까요? 시급은 똑같습니다. 사랑한다 마레요님, 알바의 목적을 잊어선 안 됩니다. 알바 왜 하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지인 가게에서 알바를 하면은 오히려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알기 때문에 실수도 조심해야 되고 또 트러블이 생기면은 또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괜히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아예 모르는 사람 있는 곳에서 똑같은 돈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에 집 근처에서 알바 하세요.

한키라 비공식 노동요 르세라핌 스파게티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피구왕 민키님, 란님, 사랑한다 마레온님 사연에 한 해 만에 결제드렸는데요. 우리 영화 팜플렛 모으시는 피구왕 민키님, 아 제가 뭐 이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이 팜플렛이라는 건 그 영화 보러 가서 그 배부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럴 때는 좀 하나에 조금씩 정리를 하려면 그 조건을 걸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시는 족족 다 모으다가 이게 진짜 방이 다 차버려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아 내가 인상 깊었던 와인만 좀 남겨놔야겠다는데 이제 그것도 너무 이제 가득 차서 아예 아 그냥 내 빈티지 1990년도 빈티지 정말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그런 것만 모으자 해가지고 싹 다 버리기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이게 한꺼번에 버리기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제 나올 때마다 한 병씩 두 병씩 분리수거 유리에 이제 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은 또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팜플렛은 종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감동 있었던 영화만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그럼 정은지 하늘바라기 듣고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으로 돌아올게요.

세대 초월 주제 맞춤 플레이리스트, 여기에 퀴즈를 곁들인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사랑하기 좋은 달 5월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기념일이 정말 빼곡하게 차있는 가정의 달인데요.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주 도미솔 마켓 주제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가족 플레이리스트. 연예계에 타고난 재능

사심 말씀드리고. 아 근데 또 이 자매 얼굴부터 춤성까지 닮았잖아요. 근데 식성까지 닮았더라고요. 그 프링글땡 한 통 다 먹어본 적 있어? 이 채령씨의 과자 논란 아시죠? 그 영지씨 채널에서. 그리고 또 새끼를 먹으면 폭식했다고 생각하는 채연씨. 둘 다 이제 좀 소식자, 소식자로 유명하신데 안 그래도 저희 너튜브에서도 채연씨가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많이 못 드셔서 조금 서운서운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 자매의 귀여운 폭식 논란 잠잠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연씨의 너 그리고 채령씨가 속한 그룹 있지의 나 샤이 듣고 올게요.

공을 누구보다 열심히 챙기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도영 씨는 공명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은밀한 감사 OST 지원 사격을 예고했고요. 공명 씨는 도영 씨의 첫 솔로 앨범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에 출연하면서 솔로 데뷔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죠. 공명 씨가 심지어 동생 대신 군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하셨네. 아무리 우애가 깊어도 제가 만약에 동생이 있다고 하면은 너를 위해서라도 군대는 다녀와야 해. 너가 어른이 되는 길이야 라고 말을 했었을 것 같은데 참 아주 우애가 깊습니다. 정말 연예계 대표 우애라고 해도 무방하고 이어서 남다른 자매애를 자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으로 퍼스널 컬러가 사극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배우 공승현 씨와 북미 투어로만 약 55만 관객을 모으면서 K-POP 걸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말이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요.
6: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5: 아, 네. 그림체 뭐. 말씀하시는. 야, 이런 말 괜찮아.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
7: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8: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0: 금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가족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2: 퀴즈가 도착했습니다.
1: 오케이.
2: 우월한 유전자를 자랑하는 연예계 대표 비주얼 자매 아이브 장원영 씨와 배우 장다하 씨. 언니인 장다하 씨는 최근 영화 살목지로 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혔고
1: 그쵸?
2: 동생 장원영 씨는 월드클래스 아이돌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1: 아.
2: 장원영 씨가 소속된 그룹
1: 아.
2: 아이브 아이엔 일부 구간을 듣고 이어지는 가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1: 오케이.
2: 그럼 준비됐다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1: 아, 우리 키라봇 로봇가 얘기할 때 제가 아아 왜 탄성을 했냐면 아 제가 아이브의 노래 잘 알긴 하는데 아이 중간중간에 가사 분명히 좀 어렵게 됐을 것 같은데 중간 가사가 정확하게 아, 기억할 수 있을까 좀 모르겠어가지고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정답을 맞추시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스테이지 매일매일 열리는 건 빅빅 스테이지 이거 맞나? 그 다음 가사도 모르는데 이것까지 알아 빅빅 스테이지 따라따라따 까지 라고 알고 있는데 다음 단어 제가 대충 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답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딸기 라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퀴즈곡 아이브의 I am 듣고 올게요.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드리는 5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가족 플레이리스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내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야, 빅빅 스테이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깔끔하게 저도 정답을 맞춘 것 같고 뒤에는 모를 수밖에 없네요. 좀 익숙치 않은 영어가 나와서 조금 낯설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당첨자는 아내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연예계 자매, 형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조합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남매 맞아? 싶을 정도로 달달한 케미를 자랑하는 남매죠. 최예나 씨와 최성민 씨. 오빠인 성민 씨가 예나 씨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에 동생 바보 최성민, 비현실적인 최남매라는 수식어까지 생겼는데요. 두 분이 얼마나 친한지 감도 안 오는 게 서로의 친구들이랑도 친하더라고요. 성민 씨의 친구인 지코 씨는 예나 씨의 네모네모 작사에 참여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즈원 멤버들은 집에 자주 놀러 오는데 예나 씨가 없으면 성민 씨랑 시간을 보낼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누나로 바꿔서 상상해보면 상상도 안 됩니다. 상상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그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우리 누나의 친구는 항상 어색한 존재. 오랜만에 만나면 약간 인사드리는 존재. 이런 느낌인데 참 두 분의 이런 우애가 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아빠랑 같이 붕어빵에 출연해서 박남정 딸로 사랑받았던 꼬마 시은이가 스테이시로 멋지게 활동 중이죠. 작년에 그리고 두 분이 부르의 명곡에서 합동 무대를 꾸렸는데요. 무려 32년 차

나는 대선배 박남정 씨한테 시은 씨가 잘하자 반말을 하면서 약간의 훈수를 두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티격태격하면서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당일에 박남정 씨 팬클럽에서 시은 씨 팬클럽에 커피차까지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야, 정말 아빠 팬들이 딸의 팬들에게 보내는 커피차라니, 이거는 정말 연예인 집안 2대가 연예인을 하지 않는 이상 정말 드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왠지 좀 멋있어 보여. 그 집안은 그냥 연예인 하려고 이렇게 뭔가 점지해 준 것 같은 느낌, 멋있습니다. 아, 그럼 최예나의 캐치캐치에 이어서 스테이시의 에이셋까지 듣고 올게요.

최애나의 캐치캐치 그리고 스테이씨의 에이셉까지 듣고 왔고요. 스테이씨 시은씨처럼 부모님이 워낙 유명해서 누구의 딸, 아들로 먼저 이름을 알린 분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일단 M사 라디오 선배님이시기도 한 윤상 선배님과 배우 심혜진씨의 아들이죠. 라이즈의 앤톤씨. 원래는 미국에서 수영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훈훈한 비주얼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과거에 윤상 선배님께서 우리 아들이 잘생긴 건 맞다. 지금 민감한 나이인데 갑자기 주목받아 우쭐해질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걱정보다는 자랑을 마구마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스 오브 라이프 팬분들께서 이런 말을 하신대요. 키오프 좋아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이름이 심신이다. 우리 벨씨의 아버지가 바로 전설적인 가수죠. 심신 선배님이신데요. 벨씨는 어릴 때부터 따라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에 걱정을 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지금 사실 벨 씨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 또 부모님이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좀 이게 나름의 부담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은 또 눈치 보는 스타일이니까 눈치 보는 스타일이니까 부모님이 좀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면은 좀 누가 안 되게 열심히 활동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뭐 그 걱정이 무색하게 벨 씨는 곡도 잘 쓰고 무대도 잘하는 너무 멋진 가수가 됐죠. 뭐 아무쪼록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멋진 가족 이야기와 함께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그리고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듣고요. 가족 플레이리스트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마오님,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위해 매일 듣고 있어요. 한혜 씨 목소리

6634님, 샴디, 지난주 목요일 대학교 축제 공연 잘 봤어요. 행사 소식 듣자마자 전주까지 달려갔는데 정말 달려간 보람이 있는 공연이었어요. 항상 라디오 진행과 노래하는 모습만 보다가

3D는 어떤 것에서 영감을 얻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아, 뭐 사실 요거는 또 우리 직속 선배, 우리 라디오 작가님이 좀 대신 대답을 해주면 좋겠지만, 또 뭐 저도

잠시 휴대폰을 내려두고 가까운 공원이나 뒷산으로 산책을 나가보려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코끝을 스치는 풀냄새를 맡으며 복잡했던 마음의 소음들을 하나 둘 제거하는 시간. 그렇게 비워낸 자리엔 내일을 다시 살아갈 에너지가 촘촘히 채워질 것만 같다. 초록빛 숲길을 걷고 돌아와 가벼운 마음으로 맛보는 내일의 맛. 강된장 보리밥.

0: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여러분 혹시 2026년은 새로운 2016년이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2026년에도 10년 전인 2016년의 감성을 그리워하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뜻하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인생에서도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을까요?

0: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 제너도

은하수 레코드샵 아이오아이의 데뷔 앨범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이오아이는 데뷔 10년 만인 다가오는 19일 컴백할 예정으로 많은 K-POP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죠. 이어서 세 곡 들어볼게요. 5번 트랙 크러쉬, 6번 트랙 벚꽃의 지명, 마지막 트랙이자 그룹의 시작을 알린 노래 킥미.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check.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5: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6: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5: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7: 여러분은 지금 스테이션 X를 듣고 계십니다. 호롱 밤하늘을 건너온 DJ, 저는 제니크입니다.

0: 스테이션 X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한동안 스테이션 X를 애청하셨던 알선님이 오랜만에 사연을 다시 보내주셨어요. 닉네임이 디니로 바뀌었네요.
1: 오랜만에 온 김에 노래 신청하고 가야죠. 제니크 요즘 저는 공부도 한다고 매일 쉴 틈 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재밌지만 힐링도 필요해요. 몬스타엑스의 힐 라디오로 듣고 싶어요.

0: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0: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주말에 찾아가는 락락락 퀴즈.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총 3가지 힌트 드릴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 오늘 문제 진짜 쉽거든요. 벌써 정답을 보내고 계실 텐데 힌트를 저는 착하니까 조금 더 드릴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제 정답과 관련된 말을 알려드릴게요. 아일릿, 터보, 체리 필터. 아일릿, 터보, 체리 필터. 아, 이거는 뭐 정답을 다 알려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마지막 힌트는 노래로 드릴게요. 노래까지 잘 듣고 냥냥놔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10 라디오 앱 콩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정신 확 깨게 10분께 아메리카노 쏠게요. 자, 먼저 노래는요. 볼빨간 사춘기 나비와 땡땡땡.

않고 축의금이나 선물은 아무것도 해주기 싫지만 현실은 해줘야 되겠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아니야? 아, 안 줘야지 200만 원을 가가지고 식구들 다 데려가서 밥 먹어요. 요즘 밥값도 엄청 비싼데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 또 그리고 또 결혼한다니까 결혼 자금이 조금 모자랐나 또 싶기도 하고 근데 200을 받긴 받아야지. 아 근데 막 또 그런 것도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청첩장 이렇게 돌리는데 막 2, 30만 원씩 술값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막 턱턱 내는데 내도 돈 안 갚아. 그럼 정말 꼴보기 싫을 것 같은데 일단 1045님 결혼식 전에 200만 원 빨리 갚으라고 한번. 이거 여러분은 돈 빌려주면 안 돼. 돈을 빌려주면 갑자기 우리가 을이 된다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네, 1045님 기분 전환 조금 되시라고 부스팅 앰플 200만 원짜리는 아니지만 보내드릴게요. 네, 자.

네, 여러분은 지금 슈퍼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코디 허안나입니다. 근데 막 노래 엄청 뭔가 희망적인 노래 들으니까 주말에 기분이 갑자기 업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막 업되고 있는 중 맞죠? 그렇게 생각할게요. 진짜로. 6506님,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어요. 1호점 근무 끝나고 바로 2호점 출근합니다. 아,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네요. 그래도 유쾌한 라디오 들으니까 힘나요. 이 시간에 너무 찰떡입니다. 정말요? 지금 안나 씨 말 천천히 하라고. 저 말이 그렇게 빨라요? 오, 제가 약간 긴장하면 말이 좀 빨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딕션에 대한 자신감? 잘 알아들으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생각보다 저도 어저께 그 영상 찍어놓은 걸 보니까 좀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약간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좀 천천히 얘기해볼게요. 우리 6506님, 퇴근하고 드시라고 치킨 콜라 세트.

심쿵 포인트였나 보다. 그죠? 저도 예전에 그 너무 피곤할 때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막 개그하고 막 병행할 때 지하철에서 이제 떡을 먹다가 제가 찹쌀떡을 왜냐면은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이동할 때 아니면 먹는 시간이 없어서 입에 찹쌀떡을 물고 있다가 이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입에 있던 그 떡이 옆에 있던 분 손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이제 손을 약간 손바닥이 위로 가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 찹쌀떡이 거기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머! 이러길래 저도 모르게 또 약간 애드립이 약간 병인지 몰라도 떡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나의 약간 창피함을 조금 웃음으로 승화하고 싶은 거 있죠. 저도 글을 썼어요. 네, 근데 그분 이제 여성분이라 저는 약간 심쿵하진 않았지만, 네. 우리 5572님께 아쉬운 마음을 좀 담아서 커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근데 너무 아깝다. 그래, 우리 약간 용기를 내서 그럴 때 조금, 이럴 때 아니면 또 번호를 못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분을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나는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볼래. 자, 일단 저희

즉흥 여행을 왔는데요. 망했어요. 기내에서 안경 잃어버리고 힘들게 수속 마치고 나왔는데 호텔이 다 만실이래요. 아, 결국 2시간 뺑뺑 걷다가 인터넷 되는 카페에서 숙소 찾아보고 있어요. 아, 다신 이런 여행 안 올 것 같아요. 3358님 누구랑 가셨지? 혼자 가셨나? 아, 근데 호텔은 좀 하고 가지 그랬어. 아무리 파워 피지만, 응, 즉흥 여행이라도 호텔은 좀 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좀 들지만은, 그래도 이 또한 낭만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행이 약간 너무 계획대로만 흘러가면은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처럼 안경 잊어버리고 막 힘들게 막 했던 그런 여행들은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때나 뭐 내 기억에 또 내리에 박혀 있거나 좀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지금 약간 누가 알아? 이번에 딱 갑자기 예약한 그 숙소에 되게 잘생긴 애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예쁜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거기서 나의 어떤 새로운 인연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 약간 이런 기대감을 품고 숙소를 예약하면 조금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꼭 행복한 여행 되시라고 목베개 쿠션 보내드릴게요. 자, 2641님. 신랑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점심 메뉴를 고르라고 했어요.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어서 골랐더니 아, 왜 이렇게 맛없는 거 골라? 고기 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열받아서 그냥 집에 왔어요. 혼자 그냥 결국 라면 먹었잖아요. 어머, 세상에. 아니, 나는 지금 내가 짜장면이 제일 맛있을 것 같으니까 먹는다고 한 건데 그거를 갑자기 부인하면서 고기를 얘기했다? 이거는 기루언니 같은 느낌. 왜냐면 분명히 먹고 싶은 게 고기였을 거야. 남편분은. 근데 약간 이제 눈치 보는 거지. 한번 우리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아, 짜장면? 이러면 기루언니는 아, 그거 너무 헤비해. 고기 먹자. 이러거든요. 고기가 먹고 싶었나 보다. 아, 라면을 또 먹었어? 근데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라면이 더 그 열량도 좀 적고 맛도 있고 싸고 돈 굳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마음이 좀 나을까요? 네. 맛있는 거 시켜드시라고 저희가 배달의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때요?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생겼어. 짜장면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와서 이렇게 라면을 먹었지만 이 사연으로 사연을 보냄으로써 배달의 쿠폰이 생겼어.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온라인 화장품 교환권,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카리 이온수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구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라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를 드립니다. 네,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와 함께하는 슈퍼라디오 2부 마칠 시간인데요. 아, 진짜 우리가 이거 봐. 우리 하하 오빠랑 이렇게 이별을 했지만 그 덕에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랑 함께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요.

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FM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KBS 쿨 FM 슈퍼라디오 3부 첫 곡 자우림의 Something Good 듣고 왔고요. 저는 스페셜 DJ 허한나입니다. 아, 역시 약간 유나 언니의 목소리에는 좀 사람한테 기운을 주는 그런 마법이 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와, 기운이 난다. 음원 사이트를 보면요. 날씨별, 계절별, 기분별 앨범을 따로따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날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듣고

덕분에 즐겁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에너지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분이 더 밝고 화사하고 긍정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과 행운에 관련된 노래들을 제가 쭉 한번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행운의 기운을 전하는 오늘의 노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입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을 한대요. 우리 집 고양이, 좋아하는 영화랑 노래, 맛있는 아이스크림 등등등. 그런 행복한 것들로 가득한 노래, 제이 래빗의 해피 띵스, 그리고 깨고 싶지 않을 만큼 행복한 꿈을 노래한 태연의 해피까지 듣고 올게요.

네, 제이 데빗의 해피 띵스, 태연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역시 뭐 행복에 관련된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막 들뜨면서 뭔가 동시에 벅찬 감정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 노래 들으면서 왠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하는 분들이 많았대요. 데이식스의 해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에브리 싱글 데이의 럭키 데이까지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4부로 찾아올게요.

만들어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기고요. 행복해진다고 바라면 진짜 행복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행복해질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지금부터 제 믿음을 담아서 힘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허이허이허이! 그리고 이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스윗스로우의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있고, 어? 가끔 그냥 이렇게 행복과 행운에 관련된 노래 들으면서 기분 전환해보세요. 행복? 그건 뭐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슈퍼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자주 행복하고 소소한 행운이 늘 곁에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을 주는 오늘의 노래,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에코의 행복한 나를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슈퍼라디오.
2: 네,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스페셜 DJ 허한남과 함께한 슈퍼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노래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지수가 좀 올라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완전 꽉 찼거든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면서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정영주 씨. 어제 어버이날 선물로 엄마께 문화센터 다도교실 등록을 해드렸어요.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면서 여기저기 자랑하세요. 제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요. 그래서 내일은 엄마 모시고 생활한복 사러 가려고요. 우리 엄마가 더 많이 자랑하시라고요. 오, 다도교실만 해도 이건 야 센스 있는 어버이날 선물인데 맞아요. 어쩐지 다도교실에 출석하실 때는 우리 평소 입는 옷보다 생활한복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근데 그

0515 하지만 마음 정말 예쁘게 잘 먹으신 0515 이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광규 씨, 누나 여자친구랑 사귄 지 이제 사흘 됐거든요. 오늘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만난 장소에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사람 많은 거 싫어한다는 여자친구 생각해서

노래방에서 전주가 흘러나오자마자 또 제발 그만해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노래, 특히 고백 노래들이요. 곡 자체로는 나무랄 데 없는 명곡이지만 넣어도

함께 걷는 길 곽진원, 머물러 주어 소수빈, 영영 한로로 까지 세 곡 들으셨어요. 봄, 사랑, 벚꽃 말고, 감사, 두 사람, 바보에게 바보가 말고, 흔하지 않은 고백, 그리고 청혼 노래 건희의 건 1 이어지는 곡은 성시경, 그대와 춤을, 윤상, 왈츠.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그대여서 고마워요 신승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소품집 비 시작할

0: 이런 여유 속에서 편히 들을 수 있는 노래,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조금은 느긋해도 된다고 위로와 칭찬이 되는 노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1: 저는 여유를 읽었어요. 이 사연에서 우리가 시간 있으면 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예, 그냥 라디오 듣고 책 읽고 웹툰 보고 엄마도 자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좋네요.
0: 한동안의 시간들은 이렇게 보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뭐 생각 없이 좀 이렇게 일정 시간 보내는 게 여러모로 뭐랄까요? 정신의 체력 같은 거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첫 곡은 느긋해도 된다고 해요? 아니면 위로예요? 칭찬이에요?
0: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넣어서 선곡을 해봤는데 우선은 이 노래입니다. 선우정아 씨의 도망가자.

0: 선우정아, 도망가자. 도망가고 싶을 때 있으세요?
1: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사실 이 선우정아 씨의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딱 제목을 보는 순간 하, 맞다 이런 감정들이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선우정아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어딘가로 잠깐 떠났다가 조금 놓고 다 내려놓고 한동안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씩씩하게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틈틈이 즐겨 듣는 노래 중에 하나여서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4부로 접어들었습니다. 3부부터 듣고 계셨죠? 소품지피 심연보 씨와 함께 우리 청취자 박향 씨가 신청하신 노래들 듣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은 한숨을 돌리고 있는 지금 괜찮아 느긋해도 돼 위로와 칭찬이 되는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선우정아 도망가자 양희은 참 좋다 볼 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이하이의 한숨까지 전반적으로 3부에서 들었던 노래들이 이렇게 템포가 네. 이렇게 천천히 걸음으로 지점에 막 속보로 막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곡들이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런, 이 정도 그런... 속도 좋아요.
1: 네, 그런 노래들이 주는 또 뭐 이렇게 안정감이나 안도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사연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런 노래들을 많이 골랐고요. 이번 곡은 뭐 그렇게 가볍거나 희망적인 톤의 노래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내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이적 씨의 노래 중에 숨이라는 노래를 골랐어요.
0: 우리가 흔히 듣던 이적 씨의
1: 네,
0: 노래는
1: 이적 씨
0: 아니라
1: 앨범 이게 아 이 2020년도쯤에 나왔던 정규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이었는데 이 노래 조금 이렇게 무게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의 어떤 여유나 혹은 지금

0: 그분도 이적 씨도 계속 쉬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사부작 계속 하시는 분이어서 또 뭔가를 쓰고 만들고 고치고 이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래서 저는 심현보 씨나 뭐 이적 씨나 이런 이제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창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 우리 청취자인 박향 씨가 느끼고 있는 그 느긋함과 일종의 불안을 평상시에 늘 겸비하고 살아가시지 않을까. 장착하고.
0: 그런 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회사를 그만둔 상태로 살고 있는 저는 이건 회사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네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뭔가 루틴을 만들고 그렇죠. 규칙들을 만들고 이렇게 저도 계속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휴식이 되게 좋고 어떤 때는 그 휴식이 엄청 무겁고 불안하고 이렇거든요.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박향 씨도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기분들이 느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래서 이런 생활을 이제 오래 해오신 분으로서 예를 들면 뭐 루틴이 필요해요라든가 뭔가 네네. 꿀팁을 하나 주신다면.
0: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딱 이렇게 그만두시면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일상들 하나가 딱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동안은 되게 괜찮을 거고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무언가 본능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루틴.

0: 예. 시윤보 씨는 그런 선물 뭐 받고 싶은 거 있어요?
1: 요즘에요. 네. 제가 요즘에 뭘 엄청 사는데요.
0: 왜 그러세요? 헛헛해요?
1: 아니, 근데 되게 아니 뭐 근데 되게 애들 진짜 잘 질구리한 애들 사요. 예를 들면 뭐 기타 닦는 융 천인데 삼천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깔별로 두 개를 사요.
0: 왜?
1: 아니, 기타를 하나만... 닦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닦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0: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1: 아니 달라 색깔이 달라서 닦는 맛이 달라요. 그래서 하고. 뭐 어느 날은 뭐 그런 것들 주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기타 튜너 같은 것도 요새는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 기타 음 맞추는 조율기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음이 딱 맞으면 형광이 치치치 올라가면서
0: 너무 웃긴다.
1: 소울 이러면서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뭐 G 음이 딱 맞게 너무 이렇게 암전하고 켜놓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깜깜한 데서 조율하면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
0: 네네.
1: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제가 애착하는 무언가를 자꾸 뭐 2만 5천 원만 이래요, 그런 애들이. 근데 그런 거 사면 기분이 좋아요. 예. 네, 기분이 좋고 그냥 고 한 일주일은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0: 예.
1: 그 기분으로.
0: 아, 벌써 이제 끝곡을 들을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1: 네.
0: 오늘 끝곡은 어떤 곡일까요?
1: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과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지금 소소한 행복감들을 찾으시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돈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출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싸이의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1호 의사님이 이번 주말의 목표, 점심에 두릅 부침을 해먹고요. 동네 둘레길 크게 돌고 올 거예요. 후회 없는 주말 만들어 볼게요.

KBS의 고막 남친이죠. 성시경 씨의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굿캅 굿향기 OST 성시경의 희재가 차트 48위에 올랐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라는 따뜻한 위로가 담긴 곡이죠. 이 아이의 한숨, 발라드 차트 46위입니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0490님이 슬기님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을 8개월째 애청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방송에 사연 남기네요. 애국가부터 7시까지 애청하는 김용균 용달기사입니다. 전주에서 올라와 영종도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혼자 전주에서 지내는 박은하 천사님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바로 너를 위해입니다. 슬기님의 예쁜 목소리와 즐거운 음악 항상 감사했습니다. 제작진 모두 행운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신청곡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 6시 상쾌한 아침 2부로 돌아오고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성거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5: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모든 걸 멈춰야 해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 I don't need to tell something. 뭔가를 말할 필요도 없지. I don't need to tell something.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 And it doesn't need a reason. 그러니까 이번엔 뭐가 필요하지 않대요? Reason, 맞아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 라는 해석이 됩니다. I don't need to be surprised.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놀랄 필요가 없다. 난 놀랄 필요도 없지 라는 가사를 아주 깔끔하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가사부터 들어봤는데요. It's nothing. I can't feel your breathing at all. 뭔가요? 나는 당신의 breathing, 숨결도 I can't feel 이라고 했으니까 느껴지지가 않아 라는 말입니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I can't feel your breathing at all. 나는 당신 숨결도 느껴지지가 않아. It's nothing I used to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I knew it 이 부분이 미션 문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상황에서

0: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3836님은 슬기님 방송으로 아침을 여는 경기역의 95번 버스 기사예요. 그동안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좋은 방송에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95번 버스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평소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특별히 가사 더 음미하면서 들어볼게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바로 이어집니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곽진원의 후회, 강승인의 웃어라 그대 들려드렸습니다. 3166님이 매일 같은 시간마다 따뜻한 목소리로 곁을 지켜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슬기님 덕분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언제나 항상 함께해요. 신청곡은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이 가사를 보면서 기쁨, 슬픔 모두 이어지는 아름다운 마음이구나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3166님의 신청곡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자우림의 오렌지 마멀레이드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5월 10일 일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네요. 그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웃고 공감하고 또는 조용히 같은 시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상쾌한 아침은 끝나지만 허유한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상쾌한 아침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마음은 각자 일상 속에서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멋진 하루를 보내시든 늘 건강하시고 또 매일매일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상쾌한 아침이에요. 오늘 끝곡은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날은 하늘만 봐도 가슴이 벅차네 라는 가사가 담긴 노래 스텔라장의 어떤 날들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기로 해요.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공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말이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아울렛.
8: 배역도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드쇼.
9: 죄송합니다.
10: 박명수의 레드쇼 출발.
9: 다시 갈게요.
10: 신동
8: 리옥도 즐겨 듣는 박명수의 라디오 쇼
10: 출발.
9: 그렇지. 재미있지 않으면은 저 취급을 안 합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1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1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1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6859님, 식디, 저는 주말에 출근해요. 영화관은 연중무휴거든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1분기가 바빴는데 2분기도 바빴으면 좋겠거든요. 바쁜 워킹맘의 일상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영화 파이팅!

영화관 그 상영관에 들어가는 긴 통로를 한 세계와 또 다른 세계를 잇는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뭐 일과 가정 양쪽 세계를 모두 챙기는 것도 바쁘실 텐데, 야 우리 또 한국 영화 파이팅.

아빠? 상금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끼 많으신 분들이 사실 전국노래자랑은 나오시는 것 같아요. 0506님, 식대 건강검진이 며칠 안 남아서 벼락치기로 새벽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대 방송을 들으면서 깔깔깔 웃는 게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 그 아버지가 그러시거든요. 항상 술을 엄청 즐기세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그 건강검진을 제가 챙기는데 건강검진 하기 전에만 바짝 술을 안 드세요. 네. 아 진짜 근데 또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제 혈압 같은 거는 단기간 해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결과만 받고 또 만족해가지고 또 드시고 하니까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진짜 이 스트레스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많이 느껴요. 되게 좀 전에도 이제 특히 이제 어른들은 좀 이렇게 속상한 일이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건강에 너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들 좀 웃는 일 많이 만들어드리고 또 같이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어려울 때는 89.1MHz 조정식 FM 대행진을 좀 듣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서 뭐 어찌됐든 저희 또 라디오 하다 보면 좋은 노래도 듣고 또 저도 재롱 많이 피우고 하니까 아마 무조건 건강에 좋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고는 이제 용돈 많이 드리고 전국 노래자랑은 지역 본선 기준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인기상 80만원 네. 그러니까 두 달 동안 혼코너에 갔다고 했을 땐 노래방에 투자한 비용 의상 비용 했을 때는 최소 우수상 이상은 받아야지 예, 좀 의미가 있다. 근데 사실 뭐 상금과 다르게 또 명예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죠? 그, 우리 지역에서 내가 손가락 안에 드는, 그죠? 끼쟁인 거잖아요. 추억이 또 많이 쌓이고.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8958님의 신청곡, 원더걸스의 So Hot 들을게요.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또 그쪽 입장에선 아, 저 정식이가 그냥 먼저 사회에 봐준다고 말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저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걸 못 하겠어요. 내가 결혼식 사회 봐줄게.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재석, 전현무, 뭐 신동엽 정도. 그래도 연말 뭐 이건 그 생방 연예대상 뭐 백상예술대상을 막 이렇게 빼놓지 않고 보시는 사회자들 아니면 그 얘기 아마 잘 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407님의 신청곡 박재범의 좋아 듣고 2부에서 계속해서 좋은 노래 들으면서 사연도 만나보면서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

0: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이렇게 좋은 날 막상 떠날 시간은 없으시죠?
4: 그렇단 멀리서 찾지 마세요. 볼륨만 높이면 여기가 바로 꽃길이니까요.
3: 그럼요. 오늘도 당신 곁에 가장 가까운 피크닉.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4: 매일 저녁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봄에도 라디오는 쿨FM.

백예린의 바이바이 마이 블루, 존박의 폴링 듣고 왔고요. 자, 이번 주에 아쉽게 지나쳤던 사연들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롱뽀롱님이 어제 오랜만에 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요. 선물로 책을 받았어요. 근데 제목이 욱하는 마음 다스리기예요. 그동안 절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 책을 고른 걸까요? 생각이 많아져서 대화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과연 날 매긴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많아져서 대화에 집중이 안 됐다 하시면 그 의도가 맞죠. 왜냐하면 내가 이 제목을 봤을 때 뭐 별 생각이 없으면 이제 뽀롱뽀롱님 자체도 그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을 때는 이 책을 받았을 때도 아무 그 영향이 없었을 것 같은데, 머리가 좀 복잡해졌다는 거는 이제 몇 가지의 뭔가 에피소드나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억들이 생각이 난 것 같고 마음이 좀 불편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제 다 뭐 같이 일도 안 하는데 뭐, 그죠? 네. 자, 조정식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 체크하시고 선물 꼭 챙겨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지윤님 신청곡 뉴진스의 어텐션 듣고 와서 사연 채우기 퀴즈 가겠습니다.

사연 채우기 퀴즈 시간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백이원 씨께는 캡슐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면서 사연 채우기 퀴즈 나갑니다. 아들이 고1 첫 에 치고 대학 안 간다고 하네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랑 이렇게 뭐 성적관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보다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게 좀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 이유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쭉 한번 들어봐 보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채우기 네, 함께 했고요. 다수의 반장 경력 네. 재수 경력 네. 직장 재직 이력 네, 10년 이상 회사에 재직을 했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아직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는 경험들을 그래도 같이 많이 한 DJ가 여기 있습니다. 많이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8910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고요. 콩과 KBS 플러스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부는 꼭꼭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0: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어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여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제로로 해결해드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시군 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합니다.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로

0: 추출추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느낌이 났던 선곡들도 소개해드릴게요. 매직키드 마술이 세대 추천 노래로 0916님이 백예린의 바이바이 마이블루, 2021님이 우주의 파랗게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세대를 아우르고 세대를 가로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꼭꼭꼭 주제에 맞는 좋은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오늘 선곡 주제 궁금하실 텐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유독 많이 들리는 선거 유세송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본격적인 선거 운동 시즌이 오기 전에 우리 또 빨리 치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노래, 세대 차이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특히 유세송으로 인기라는 DJ DOC의 DOC와 춤을. 아,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선거 유세송으로 활용이 되는 노래입니다. 일단 멜로디 자체가 쉽고 친근하고 발매됐던 당시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또 사랑을 받았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어지는 곡으로 인생은 지금이야 처럼 긍정적인 가사와 또 유세차 위에서 퍼포먼스하기 좋다는 이유로 인기 유세송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 준비했고요. 오늘 뭐 선거 유세송으로 사랑받는 노래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릴 텐데 혹시나 뭐 이번 6월 선거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오늘 소개했던 노래가 특정 정당의 선거 유세송이 많았다 뭐 이런 음모론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는 선거 유세송으로 인기가 많은 곡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DJ DOC의 DOC와 춤을,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두 곡 듣겠습니다. 1, 2, 3.

DJ DOC의 DOC와 춤을,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듣고 왔고요.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선거철 유세송으로 자주 들었던 곡들을 함께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0: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요.
4: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3: 아,
4: 네.
3: 뭐. 그림체 말씀하시는. 아, 이런 말 괜찮아.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
5: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네, 아, 광고 듣고 프로듀스 101 IOI 핑미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그 많은 분들이 핑미 아, 선거 유세 속인데 핑미 그 주말 자체를 너무 찝찝하게 보내실까봐 저희가 그 핑미 선거송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아, 핑미 들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노래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릴 거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방송 끝나고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 사연들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씨가 식디 아들이 가족들과 캠핑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왔는데 정작 아들과 남편은 낚시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캠핑은 거짓말인 것 같고 아들에게 배신감도 느끼지만 간만에 나오니까 운치도 있고 나쁘지 않네요. 늘 이제 오전에 FM 대행진과 오답도 이렇게 가지고 재밌게 놀아주시고 또 다른 우리 식식이님들께 웃음을 주신 우리 순민 씨, 네, 아 캠핑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 봅니다. 연숙 씨, 식디 집에 커튼을 죄다 걷어서 싹 세탁을 했습니다. 이사 와서 16년을 걸었던 거거든요. 다 빨고 널려는.

다니는데 무슨 헨젤과 그레텔처럼 제 뒤로 막 그 검은 막 조각들이 막 다 떨어지고 뒤뚱뒤뚱거리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고 진짜 당황스럽. 동생 결혼식인데 손님들 받아야 되는데 야 그 잘 중간중간 관리하고 신발들도 보고 신발 정리도 중간중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417님 식대 급해요. 썸녀와 첫 만남에 썸녀 생일까지 겹쳤는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생성형 AI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썸녀를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이거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봐야 뭐예요. 뻔한 선물밖에 안 되지. 둘이 대화했던 내용들 중에서 캐치해내라고요. 그분의 어떤 그 관심사 필요한 거 대화하면서 힌트가 있잖아요. 문제 답은 문제 속에 있다. 이 뭐 썸녀 본 적도 없는 DJ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을 했네요. 7229님의 신청곡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3부 끝곡으로 듣고 4부 북스타그램으로 오겠습니다. 잠깐 빠빠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

0: 무서워, 너무 무서워.
1: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0: 갔어야 했어요.
1: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2: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책 속에선 자신을, 지혜를,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작가 헤르만 헤세의 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매주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입니다. 박태근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박태근입니다.
0: 네. 자, 5월은 날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이제

0: 저도 그게 뭐 없어진다고 한들 네. 제 삶에 크게 뭐 영향이 있거나 달라지진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품어주시니까 가끔 가서 이렇게 서가들을 둘러봐요.
1: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좀 쭉 하게 됐는데 오늘 준비하신 책 자체도 네. 그냥 부모님과 관련이 있는 책을 가져오셨어요.
0: 맞아요.
1: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런 책을 골라주신 것 같아요.
0: 이게 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고르긴 한 건데
1: 네.
0: 만약에 이 방송을 저희 부모님이 듣고 계시다면
1: 네.
0: 참 쟤는 네. 모든 걸 책으로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 한 통 드리지 않고 네. 이런 책을 골라서 소개한다. 이게 참 안팎이 다른 모습이 아닌가 이런 반성도 드는데 어쨌든 골라왔으니까 열의를 다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1: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모든 가정의 형태와 분위기와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제가 딱 골라온 책이 요맘때 맞춰서 나온 신간이더라고요.
1: 네.
0: 미국 아빠 얘기인데요. 크리스 얀드레 책이고 제목이 아빠의 도시락 편지입니다.

0: 홍보 전문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글들을 읽어보면 우리 말로는 뭐 가군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힙합에서는 그런 걸 맞추는 거 있잖아요.
1: 라임.
0: 네. 이런 것들을 잘 써요.
1: 아.
0: 뭐 이런 거죠. 인생은 만만치가 않지.
1: 네.
0: 근데 그거 알아? 너도 만만치 않은 존재란다. 이런 식의 얘기를 아주 짤막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1: 저도 지금 책을 이렇게 좀 둘러보고 있는데 아버님 일단 폰트가 너무 힙하고요.
0: 그 글자를 예쁘게 쓰시더라고요.
1: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짧은데 이게 그냥 뭔가 형식적으로 쓴 내용들이 아니라 저희 뭐 감히 알 수 없지만 따님과의 어떤 생활 속에서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따님의 뭐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나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그날그날 진심을 다해서 짧지만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쪽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학할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와 시간을 함께 하거든요. 그럴 때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아 내가 내일은 이 얘기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정말 그 중간 중간에 아 이렇게 센스가 있구나 싶은 문장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문장도 있어요. 딸아 레이디가 아닌 레전드가 되어라. 이런 게 이제 영문으로 읽으면 훨씬 느낌이 가까이 오는데 이 아빠가 욕심이 있는 게 유머 개그 좀 딸을 웃겨주고 싶다.
1: 하루 시작을 좀 기분 좋게.
0: 네. 그래서 하게. 무리수를 많이 둬요.
1: 아 그래요.
0: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이 네 개인데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미시시피 강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시피 철자에 I가 네다섯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담으로 쓰는 거예요. I는 당연히 콧방귀를 끼죠. 유일하게 성공했던 유머가 이런 거예요. 무지개와 유니콘 방귀가 들어있는 요술주머니 같은 하루를 보내렴. 어른이 읽으면 여기서 어디서 웃기라는 포인트인지 알 수가 없는데 딸이 유니콘을 좋아하고
1: 네.
0: 아이들이 방귀 얘기 나오면 무조건 웃잖아요. 이런 조합으로 이제 웃기는 걸 성공하기도 합니다.
1: 딸이 좋아하는 각각의 이것들을 그죠?
0: 모아서.
1: 모아서 이렇게 문장으로 쓰고 어쨌든 부러운 거는 참 그 좋은 아빠구나. 그죠? 그 다가가려는 노력을 계속 한다는 게.
0: 그리고 이게 그런 조언 같은 거를 구두로 직접 말로 했을 때는 별로로 느껴질 때가 많은데
1: 그렇게도 느껴지고 그냥 흘러가기도 하고
0: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글로 주면 말씀처럼 이게 모여있고 기록된 거잖아요. 그 읽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되새기게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책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실패한 사례로 둘의 대화가 나옵니다. 딸이 막 수학 공부하다가 아 아빠 이거 어른 되면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써먹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왜 배워? 아빠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의 기초가 된단다. 그것들이 모여서 네 인생의 꿈으로 이어지는 거란다. 이랬더니 딸이 웩!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다음날 아침에 편지로 완주자가 되지 말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되렴. 우리는 모두 평생 배워야 하는 학생이야. 배움에는 끝이 없단다. 이런 문장으로 써주게 되면 딸도 한 번쯤 그 말로 나눌 때와는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1: 그러네요.
0: 거죠. 그렇죠? 웃긴 대목이 이런 게 있어요. 어른의 관점과 아이의 관점이 차이

0: 자기 삶은 실패했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계속 시도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는 한 3할 정도 돼야 성공한 건데
1: 네.
0: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99번 실패해도 그다음에 한 번 성공하면 앞에 99번의 실패가 다 그 성공을 위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0: 못했다 자식들. 맛있다고 해야지.
1: 그러니까요. 일전에 보낸 쇠고기 장볶이는 잘 받아서 조석 간에 반찬으로 하고 있냐. 왜 한 번도 좋은지 어떤지 말이 없냐. 무람 없다. 무람 없어. 이러면서

0: 또 자기도 가정생활을 해왔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1: 인생 선배로서
0: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워딩이 직접적입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네가 스스로 아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제 상처투성이 세상

0: 성대모사는 뭐 저희 개인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지는 않은데.
1: 안녕하십니까 이현우입니다.
0: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그대 오늘 하루 어땠나요?
1: 조정식의 FM 대행진도 음악 앨범도 같이 듣자. 네, 조정식 FM 대행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한 주의 시작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씩씩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까지 잠깐 빠빵.
3: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원활합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 살펴봤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역시 막히지 않고 운행 가능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말 보수 전용 차로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구간에서 지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산 쪽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양재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볼게요. 강변문로 구리 쪽이고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1차로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 쪽 반포대교 부근에서도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라 부근이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소통 원활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말이오란 말이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말이오.